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몬노 참부 스웨디 초라 비조나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규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겐줄라가 자게 죽어도 고. 또 내가 저 산대 다는 것도. 캐슬에 뵈미대 다치샤. 죽을 막 먹어.
1: 고대 로사샤.
0: 캐슬에 뵈미대 다를 아르샤. 죽지로.
1: 너 내가 좀.
0: 좀. 죽지다. 죽지다.
1: 제스미도 되네셔. 죽.
0: 죽지다. 죽지다. 죽지다. 죽지다.
1: 나게 왜 요새 캐슈.
0: 렛츠.
1: 죽지다.
0: 창문 실어 지르자마자다.
1: 교토 스치.

0: 빠야 시내 여부 찾았어. 아, 다 시내 지소. 로팅 게스겹지. 도통비.
1: 제자. 추즈 체크라스 고스와.
0: 추즈 체크 탁좀 겹다. 케 엄마시.
1: 탁좀 추즈 체크스 겹도 유비. 년 감주에 겹도 미. 경고 중아.
0: 또 시내 영향미도. 뒤에 닝즈 가자. 다다 잡아비네. 네급 잠시. 키스 독립 작성만 샴비나. 가다 소리 니가 요지.
2: 네베다 데니 주다지. 대자 쇼비 니가 침부도. 이네 시디 겨 요마시.
0: 키스 작도 쇼비나. 니가 대외 체 요시. 덴데 사루 차지. 타마디. 시주지.
2: 겐라. 단다 작도 쇼야디 탑시 직부들이샤. 작도 쇼비는 저와 요시. 뭐 쇼비는 시야 고대기로.
0: 너무 다 길시하고 계속 너무 믿으잖아. 작도 없이 죽지.
2: 됐어.
1: 쟤는 작도 없이 죽이네. 네 경계 통수비.
2: 또 이 자식 상비나. 닌게 작고 되제 도시. 이네 계시 주디. 레자 쇼야 닌게 제 주시.
1: 레자 쇼야 예. 내가 쇼야 그 니가 체류 역시.
2: 다들 제주 뒤 와서.
1: 쟤는 차도 못 쇼비이나.
2: 소 쇼야 니가 친구 없이.
1: 니네 인생 말이 오늘 이 예경에 속고 야구 시작해. 아침에 예경에 둔다. 아님 너 보고 야구 쳤어. 쟤무 차서 너 보고 너무 야구 속고 인생이 내 쟤 인생 말이.
2: 니가 차서 가서 샤. 겨우 다 쟤는 못 와. 지승 말이.
1: 예. 그때 저거 메시면 소라치라. 얘기를 안 줘 대줘. 얘기고 깼다. 얘기고 깼다. 얘셔 대줘.
2: 나도 뭐야 뒤지 마시. 겨우 다 줘다. 작아도 죽으래 죽 마시.
1: 네. 네. 네. 영원의 심수. 네 그때 저거 메시면 소라치라. 영원의 심수.
2: 계속 더 너무 신다 이베.
0: 주저지다 아자지 더도 중부지도 공소상무 정보주는 그 뒤부터 고시
2: 지리제 가와키비 데스타니 비엽자 맹갈 계단제 지인사
0: 그 뒤에 내 딘제시
2: 내부교비야 투주 주마르베
0: 탑시 가리오시 내부다 능미 내주 신화 요시 콘스 미드 제너모도 엄지 민주시 주마르 디침로 오르다
1: 내부 능미레스
0: 저거 장롱도 교제 타제 돈이지 립쇼 장게 대중대 아 내 토스시가 친

0: 엄지라. 디가라 던제 망고시 자도 창마니 그시 자요르스 지자. 기시 민다 꾸여지에 디강기 닝거디 주퇴 배지라 갱아 最 기구로 배라.
1: 닝조 내지 튼세이브시 디유토 요마르다.
0: 어. 제너 자도 머슈위이나
1: 머슈브이이나 양자 내로저병 닝거 첨부 요시
0: 내로저비야디 갸지 갸르비라
1: 어 갸저 하 갸지 갸르스 수치게 타제 통마시 제자 니에 댕키지 셰토민도
2: 디 탕기 엄지디 계세 차도 뭐 쇼비는 소리 년거 요르스기
0: 아치 다지자 지자 랄기 정화 하리유
3: 아치 랑암자 하치야도 엄지라 계란게 거기 전에 닝즈가 없이 쏜봐
1: 뒤쪽이
3: 你查多少几点了？

0: 그냥 돌 됨나. 괜찮음도. 딜레기라 돌 됨지 있습니다. 네네 와도 중부 계란 잡아. 지금도 제조. 심나시. 계란 교수 심나. 아, 엄지라. 엄지라, 공부 좀 좀. 네 중부 근처에 돌.
1: 또 이러서 상사. 단다 닥치 제방이.
0: 아, 리스. 아무나 공 공을 깨줄 아슬 피고 역시. 네 중부 네 지금 시중으로 가 용구지.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츠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꿀무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우 국송라 쇼 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허지 아자 비라다 룩시님도 세비는 심부 좀 말해.
1: 야니 나와 기울이 지식 매배. 예람시요. 아라시담데 꼼 숨길 학습지다. 들이 인지 동사 채우리. 철라단 처음용아. 메시네 다과 루시스에는 차주 개로 인도. 딜레 야스람사도. 디 야스라메 박부디. 걔나 독슬호다 잡스 둘치지 심부 심지 허다.
0: 아미. 상가만이 매골 부도게 좀 어서 와.
1: 주정 걸어 쉬어 봐. 네, 고추면서 암낭담에. 야, 생계 세돔다.
0: 님주디 제 행에 용서 마셔.
1: 정도 더 세멍 앞에 가르치고 유.
0: 딜레 하밍 하셔.
1: 아지 잔디 제 마치 용도에 소알이야 가난도 치당고. 님은 다 과 칼라 영 마스 입치. 네, 오모 쿠치. 랑 가르치지 유. 가성도 아.
0: 해당매.
1: 남이 되다. 장게 미소 끼모 투치에 총송해.
0: 어. 진짜 봐. 얘도 달 수도 맛있다. 딜레 갈랑어. 부도 거시.
2: 엄마, 나 저거 너기.
1: 아. 근데 쳇래. 캬바 치르사야 망차지 저거 남매죠.
2: 나 아까 당구유.
1: 아, 지라이 너 칼라사라 뭐 딜레지. 겨치, 니 산치죠. 겨긴다. 자기 세례 아, 여시

0: 알아 더 돈 두게
1: 감사 지난 이게 나비 색색다 성공도 유 클리나 님나고
2: 야수 아 오늘 기쁘죠
0: 제장 서주 유배 사지 된절 용시 등기 피게 군중 아랍에서 냐대도 가르시에 보면 식민도
2: 오늘이샤 你 아자가 사지 담심도 간단 예심 날까네 유배상마 드리셰비 장가 가 한번 구도 마스마
0: 진짜실 할래야 가려시 디구이 법동치야 디니다르 신입지 고도와 모든 주표나 마마 되피 가르시에 식기베 아
2: 디굴 뒤져에 키란스 긴도 없어야 돼 대소 라바야 교스 럭제 대야 마스베
0: 지죠 장 댐데야 망 차브자도와 나래 신년 니도 바면의 증마지 칠레 신년의 거르면의 요마지 지조 된자 송겹치야라 지단 예수 고종의 즉시 장게 드리기지 멍고진 这些 먹기치야 지장샤 통매 섬뒤지
2: 가리 통매 섬뒤
0: 엄지스니에디 네베소김니에시 네브드윤기에디 키경 가르 용구이메다 겐 가르 키에구이메 참삼다피네 국지게메모도 미겹지 지고마지
2: 你也是不是你也是多 上个谢不得, 你也说不得不了, 呀, 你还记得?
0: 一年他的陈龙基做算账陈龙基过那两个球时 你不打能面,你最希望有不得, 穿你把送给我去啊, 今年你把送给我去, 你也肯做我们这送给我去不是?
2: 亚娜做那的米索去是吧? 米丁的个西边呢?
0: 멋있는 이도 비니 랑치 단겹죠 정말지 이내 계속 님 지가 나서 포비는 랑능 시기 엄지 된저 도야지 와유 랑 강경희
2: 요 상쉬다 마심도 준비가 없대 포몽우네 미르 삼시진이다 하고된다 이베 맞제 잡스가보다 나부제비 디스토시 띵에 보솔링나시 나레 삼주신 교 인기 마르바
0: 란 뒤므르 진기시 부능시 초디제 구두 심부도스 기브친베다시
2: 장고신 등기장께 아시베 기지동문에 계시부시라이
0: 기지 크기
2: 상계정니 내부 인사야디 계생아 모두 매부시야 주나 내 예바도 상계 이시지세 매부시인

0: 허지, 가자.
1: 문혜이, 기랑아 채용하시 체내편도 요맞다.
2: 어디? 차도 쇼베지기 도나시고베 돈세지. 니버 쇼세비. 매다야다 따제시야, 요지시야, 갈라사야다 류중태그시. 디 아사랑가 파냐다.
1: 기랑게 아직 되지 않는가?
2: 아직 전에 디네 비야 니고시. 나 비베지라. 네보다 저와차 요마시. 간이스나 저나자 규용치 쉬는 아이. 제자 디아사랑 제가 용비. 엄지사블레제 네버질린두 아자랑게 디엄지데제 네요 규아디엘로 이지 섭소체오리스 친구체로
1: 니에쿄가 죽이 니부팅 마르바 케나즈 디콘 송야기 냥게디레 체 마르바
2: 냥게라게 잉착스 샹샤라 레베착살레 규민도 송키 이내가 좀지 갸스갸케 렌토 마시 내여 규어 되라 아저랑 깔레도 수여다 깔레시라 깁지 내부 깁도 없이 단내 좀 말합실라
1: 다시 쇼이
2: 아 대체 없이 对啊

0: 创对塔点，乡村振兴。
1: 没见他，没得说。
2: 祝福祝福。
3: 스마링게 군 감상 안한 솔라니 양치게 롭세나 시제총 하창 가쳐 나닝을 끼신 키나메 초부터 지조아이 드링한 주 벌린 소총 하스총기게 종캡 로칸레데유 전에 드링킬레세나 롱아나스 님도 종캡 로칸나롤 카르카르 유메탄 티탄 제외지게 민치 카르히네 롭조시난

스마링게 종캡로 가나로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도 않아. 추세도 통도 같이 죽어도 빨라다. 아무나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쳇. 추세디는 안 지게 터네

스왕링게 간저 종교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 척도도 가라 추치디 있는 간저 지게 터네 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 체는 추 당보다 장부유는무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 가라 시자 따디 간저 종교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부유 비 성고리라

도미 베티 칸스트와 베티 칸스나 지게 토네 쇼우 시고와리 지링나 롤 베티 칸 양우네 고버바 다 대야야 니스 게베게 습지다 소스 가비 연결게 베티 브랜드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쳐다 체제 육유던 들레 제중 체제샤라 다시는 메토디 능가 지게 토네 이나 화도

0: 스마링게 샴기 뒤즈 난 공기 버시 탄저와 유베 치게 민치 칼히네 럽준스난다
1: 중교 루캉 지링 중교 루캉 공원
2: 중교 루캉 지링 중교 루캉 공원
1: 륜중 健身
2: 륜중 健身
1: 륜중 요체 健身 器材
2: 륜중 요체 健身 器材
1: 쇼중 晨练
2: 쇼중 晨练
1: 람준 路灯
2: 람준 路灯
1: 너싱 古树
2: 너싱 古树
1: 西康 亭子
2: 西康 亭子
1: 楚信 船
2: 楚信 船
1: 秋恰 鸭子
2: 秋恰 鸭子
1: 景铺 池塘
2: 景铺 池塘
1: 폭륜 歌
2: 폭륜 歌
0: Smalling Gate, Rinky Lesson, Shusam Tangashi, Anansu, Jimmy Lesson, and Yang Garcia.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스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스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룹충탕 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데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신다 데 벌 체념도아데 예 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3: 도아데 간소에 한도디 진짜
4: 다야 자기사 자들레도

0: 또 죽이
1: 자가디스 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고 러친친이 말해 한리방디 배치시단다 디나기 줍지쪼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직원이 또 세감 줍장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디레 링지 부부다 아니 주시단 최 야구치 링기
3: 자야오시차샤
4: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那个班的门子也不去拿着呢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5: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照顾很巧多啊

0: 请马上请马上请不请的马上了他的人家看我要的我的那个学对不了妈妈的就是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 이기.
1: 왜? 상 이치민도. 감진이 고아. 상 뒤대대다. 라고 요주녀디. 도스드뒤네. 류전 유주 제배. 조직이 피네지. 돈도 비게 되다. 뒤대 작업 접진 요즘 되게. 띠와던 보거네 다시. 나즈디 암저월. 제수 주주시.
0: 캬가청. 나즈 엄지 체모 전다 되어서 매와 되더가.
1: 상기 세디 우도 쓰더와. 닝바스 접제 다제치라.
0: 양스디네 치기 러시아 권은 닝팔록체 주비.
1: 녀다쇼. 마가 야오지임샤. 메서 유베.
0: 서희.
1: 로야 마도라. 뒤즈 중송아 제가쇼. 녀 초연네 다제시오 용도베.
0: 엠지치모. 이다마 셰프체. 내가 야오치라. 제마가 죽고 차서는 자녀 류스 메부치 가쇼 응거.
1: 다들 안 가죠.
0: 여. 딩초 감가 싫어.
1: 용아, 네 럽셔 와. 견주라게 셰바 감 싶슬라스 견수.
2: 감 싶죠 할래 하러지. 그세 롤렉 듄류에는 샥주 사사 권도 난 두지.

0: 당대도
1: 감사. 아. 그래 암치로 나이나 비. 아.
0: 장수이 봐.
1: 치게기 내보다 계지권 줄러. 네 괜히 유.
0: 알레. 감사.
1: 조리리라게 챙아 강한 나지. 뭐시 걔랑 옷을 리슈나 요마시디. 걔랑 나주면가게 챙아 디시 집에 로치브지 숨기.
0: 아, 좋아 좋아.
1: 나주 걔랑의 정대하고 시지. 세시 토시게 구셔도 주기.
0: 아세 아세. 세시 토시시다 고마시. 균대시다 다그다. 다등원에 약탁제르시야. 문에 약도. 약도가.
1: 걔랑 카페 취가 야는 신도 고취가 카페 락수 취비요리라. 봐야 요지.
0: 어, 나 아, 디 조국이한테 제봐. 나 잘로 봐제 통기. 이다. 쉬다. 드링이 내게 남겨 가시.
1: 치루 취주소마. 키란다 겐우라. 현좀 내제 남고기.
0: 남겨 가리이나.
1: 엄저 오빠.
0: 엄저 올부이나. 겨거지. 대신 감추슬이 고마시.
1: 나지 겐우라 차례너도 있음네 시다 요시. 마탈리 취주 챵스고르다.
0: 저도 지금 아래. 여가 디지엘.
1: 디지엘. 꾸지 신다 민도.
0: 요마르베.
1: 지. 예명의 송민다 쇼유. 고용 하루에 송균서.
0: 아. 영아.
1: 계란 꿀에 가스.
0: 아. 갈래 민도. 어. 민다. 딜랭아 카페 간 줄다. 락스 제봐.
1: 레스. 쟤는 남산 껴쳐.
0: 오케이. 락스 제부지 없지.
2: 아자 아자 아자 아자 걸리시다 걸리시다.
3: 당도 거쳐주 도리 도왔나.
2: 라라 대다. 제 유심한 듯이 나 오가를 쏘는 셈 잡고 레마레.
3: 네 셈만 하고 내 건조 때문에.

0: 딜레 랑가 예쁘다.
1: 랑 탄데 치단데 대피네 다와숨 큐네레 냐야 카쿠치.
0: 예 싱구유 다와숨 샤제 로치데네 류페 올펌규리. 이네게 삼부통스. 니무치 되베데 돈에 디지게 롭좀 망치야요시. 망치 장도나 깊사마르베.
1: 쟤는 예고 최무수. 탄데 쟤야고미야 고급라네 미친다 제주야 가지.
0: 미신다 사쇼진 주제 먹어 생피.

0: ông lì là phong chung
1: ồ, phụ gái tìm xa
0: ông lì là
1: ồ
0: thằng thị kê bè, mà thầy thủy thủ chí nghe tìa yên chí thủ nà chí là, yên lì chạy kê trở lô kịp chê trả xa xí tì nè mò chung tìm xí tì kịp kì rì, nì chú gà rì nè ngá khóa kịp chú à chàng chàng, thủy thủ chung khủng rì mẹ bà xê, thủy thủ chung ngá xên trì bà
1: khu bù tìm chí kinh chê chê, nì xê khôn nhóm chê tìa tù
0: ồ, ngá thà bù tù kyun nhóm chê tìm yu mẹ tà
1: kyun kyun chí là
0: chú vinh tà
1: yô
0: Wei,
2: ngarangang
0: jeme.
2: Ngarangang jeme ti da bu yu ji bu yi. Ni ma de chi, ni ja ma de chi ra chi. Ti ren de du chi xia. Ni ka bang zhang de bi, ran ye ru bi lu su mi mo xia.
0: Ma de bu de chi du.
2: Ni ja yang si lu ji chang guo dang. Ne su ji wu dang tong du xi.
0: Ti ni nu yang bei de da xi. Ni ba lao xie zhu ni yu sa. Du de de yao ran mo zhong zha.
2: Chen ge zhe xiao re.
0: Am zha ma xi. Ni er chi ni le wo hua ge. 세밍아슈다 닝람살레
3: 런데세야디
1: 암질로라 암질로라
3: 가시 레그 되시야 가르쳐도
1: 암질로라 네버 롱은 중에 인치 맹강 간에 당한 윤디 차요 구유코 강라 슈민도 쓰기 암질라 마치 깨브로
3: 기다 기다
1: 시조 지구도와
3: 도대마나 개능 마시 어 못 덥치라
1: 레스
3: 와야 클린다
1: 잠자랑아 주면 가기 계지 건주나 계지 건주시 주제링라게 기란게 믹스에게 나도 나로 숨기
3: 영아 영아 신스 와야 클린다 클린다 와야 마슈 클리 클리 마하니 뱀도 스콤제 쇼는 지그리 기란로 교제 차 되부제 야나 차 교부시
1: 가 공부민도
3: 시에 공부도 계속 간지 쉬매 로 교제 차 되부제 차 교부시
1: 교주 교교시
3: 망래도
1: 망구시라 교주
3: 망구시라도 스카즈즈리
1: 딘제시 순자제 수베 슈후니 교제 베트츠소
3: 신스 르르제 슈아 네 렘즈체호 데나스 당구도기
1: 당구민도
3: 제나 데
1: 당구민도
3: 데
1: 당구민도
3: 제나 데
1: 딜레 당구민도
3: 데
1: 당구민도 당구민도
3: 제 용아 람사인다 네 네르 닌스체 규메나 게르 균데르샤 기란 땡고의 줄넘기 나즈 포뉴 유베
1: 메
3: 알레 제나 내가 체크해 마시 도제만나
1: 니앙아라 나즈 카르 포메 신수 딘데 포무부 나즈시 땡고가 가니슈 나즈 단다 직부르샤 도스모도 소쇼조 제브스다
3: 어 기란이 쇼다 쇼다 쇼다 쇼다 도서 나 마시 쇼다
1: 엄지라 기란게 나 인지 겨브로나 아
3: 도스나 년년을 시치카지 기란을 겹대 쉬쳐
1: 레스
3: 시에네 차튼야디 귤람 숨장래 요 마시 너고다 니고 조울루유 기란 나사 겸미도라 로겹제 차튼미도 제자 기란은 너고다 오름네 차튼 싱 마시 등기니에 림제 딱제 체우시 是吧 림드 너수 담어선라 라블르네 너수 담어선 제장포네 차튼요 마시라 포거제 메부다 주소 중니 중네 차튼요 마시 토르데므나 냉가 체민드
1: 기랑게 림스 남베모도 딱세 신다 남어 중 톤도가 난다면도 순가치 키라히는 게마키니 엄지지자
3: 하세
1: 야메나 엄치루라 기랑게 포시다 교시지 딱제 남주는
3: 아 고마시 문에 고야 믿어
1: 주르니 라피 슈다 나 암지 지우유
3: 아세 잠자라 키라 아
1: 피게 슈시
3: 어 레스 아 키라 닝고 도스 취베라
1: 동피 디치제 간난가
3: 어 기라게 최다 퇴송 턴도 시즈 첨부된지 최별라 비샤샤나 랑시자마 슬루이베 랑시자마 간이다 진주민주는디 인파제 최야니니 처모치야 간디 시즈 갑지코 제일 기라게 시라추 랑시추 시라추 랑시추 야 시라추 랑시추
4: ཡང་ལེ་ཆ་ཡུ་གི་ཡེ་ཞེ་ཨ་ནོ་མི་དང་ཀོན་ཏུམ་ཨ་ར་ཤི་

0: 근데도 치죠. 티리니에 야고 제성이.
1: 다 뒤샤 십진도도 맛있다. 랑은 규정부터 저 요리 삼삼무추. 알아두지 규너 긴서 안 가면 가네. 나스네 비삼해줘.
0: 네 대응을 내고라. 마비 단초마요. 나 저체주 가나 니다. 내부 계획을 따오르다. 전용 제너 내부 제다야 뒤주 감카실에 매자. 가다료야 뒤주 고하여시. 이내랑 시오. 네매주시도 후주 부정 측면.
1: 랑게 더 내부 제도가 하고기. 랑게 긴서 맹가를 잡셔야 유엽다. 미셔다게 개배야 요마르바.
0: 하. 딘데라다 마시. 된다르 대지 시주르바. 카페르 시오 주나. 나 란주디에 제저르시야.
1: 왜? 랑게 뭐 랑게 주브디 군좀 알아 임보다 참에 발람사 근데 신주아.
0: 띠오나 초아시.
1: 미게지쉐다.
0: 영아. 랑게 신와시 안능 신기. 이겨와다. 초아를 강해 줘봐. 찬스 좀 유매베 기불로 침부치기. 군좀 알아 통제 그지 주요시.
1: 용아, 잘해주시. 죽인다.
0: 쉐다.
2: 용아, 님발로 제가 그랬을까 그래?
0: 아자다, 림지 요치. 대란을 넣어버리비.
3: 아자다, 림지 요치메. 시다 듬시가 로래.
2: 요치, 이내 장기 친구 말다.
0: 그치, 이한 장기 차오 걸렁 지유.
3: 그저 저거면 아수다. 나다는 유교란 거나 유. 내지를 음시다 메.
0: 그치. 然车就看个明不起 女儿就让我拿开车去吧 让我的拿了然后就塞塞去这边
3: 来这个送马车 你那边的最起来是有 老谢过了宁波老谢去女都 宁波老谢给老公的军说些 老谢的老说些 他的长谢马车去 你女儿这边的那大度 没对杨伯的叫杜明都
2: 你让谢乎
3: 既然敢安素的 跟着叫我去
2: 你让谢乎
0: 这老爹老婆去那么巧了 其实你做了呢 让你巧有用你个机器
3: 陆毅 让你给拉了的
2: 俺给了水母，俺让给给没，没事的才敢去，没事的才是没多。既然给不送米的，俺来请的。
0: 王亚米，你不得让给哪个抢米呢？让给捡起我的。他们年轻嘛，
2: 年轻，老三没人的旁边呢，让他主要有马戏。俺主没。
1: 내부터 예미 뒤다가 실천 뒤미도.
4: 내봐 송니 유사 군동 디넬 주와치에 정렬 선에 따로.

0: 我们家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나로 첩제 대내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로 첩바규
1: 저거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고 셴베 거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0: 디 로게 파주 한고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고 디나 야고스도 와 티브로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부메로
0: 콘치부마다 한국차와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마르베
2: 너지 파주 함차지 연유치 광제 고릉업 중 얼굴 탄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나래원치나 리자알 갑시다유 제단들이에 챙아 로게바 주한 곳이 권제 리스타가 요미 오늘 갈레시다 카마주와
0: 나 콤보케벨 갑시다유 카레스나 로게바 주한 곳이 권제 콤보케제겠네 갈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가
4: 아주 남주 주인공 무슨 란지 대그봐 아니 그 로지 버저 한국의 담비 한국의 티투부 여자 추수 그제라 내가 한번 내게 민두
5: 얘네는 지금 공부만 못 잡은 자이나 로지 버저 한국의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내게 민두
6: 대주 함 차지로 고 야탐 국주 고구레 주미구
2: 로지 버저 함 차지 연유치 광제 고릉업 중 얼굴 타 고수 고인배 저주 이스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7: 아씨 짜디나 계속 주이지 야제 차차샤
8: 짜깐부 차다 식즈코야 대수가 안으로 거의 빠꾸 대장고 막아서지 제장 로게바 주 짜주야도 배주시다
7: 로게바 주 짜주야디 오네야 오시도 보망스는기 짜장스들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8: 당 저데 저수 전운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 아니 면서단데 망고 열어봐 제산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7: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 오도 자 작자다 식스 포고제 제체운도
8: 더도 자간보다 수주 매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7: 로니 파주 페지나로
2: 김월진 권 감직라 과자단 주주를 위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거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여세 광제 고릉업 중 얼굴 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 낭내 닌 뒤낭 뷰제 이내된 유제 현재 칠로 제초

0: 엄지로. 엄지로라.
1: 씨.
0: 나 어. 하이. 네 계란 토스 쉬 무슨 와?
1: 에, 제마서 제마서. 다들 네 네버 지금 저기 제사 가서 제 대휘.
0: 계란 가서 제야 네 게임스 와.
1: 계란 맛이 계란을 잘해 가려나.
0: 나 어. 강조지 계란 터제 나쇼가 용피. 쇼얼 계란 끝 쇼고 삼주. 로니 나라. 나 저거 템을 가시시 나즈 당주.
1: 아. 세주 뉴게라. 야오리. 아 맞아 맞아. 쇼다. 쇼다. 아, 뉴스디에 니 그게 자 되지도라.
0: 어. 디모 저 될샬.
1: 어. 알레.
0: 니 어. 맨가 가시지르치. 디네 엄지 카셰지 디에피 이네 년 나즈디 규긴이 미도 니에체나 엄지 돈즈 락제 마담브리 선비 이네 키나 콘츠다 정마시 키나 락제 요스보
1: 디제라 도모 손다 쇠고 나노 수제지 네다 제다 노야 갸제 십주스르다
0: 카리나
1: 키라 공부 시다 쇠고 나노 왕부 몽고 시자 네데 요시 포다 주나 롱 체르버 시르마소 참부디 예윤을 요시 나스단디 나수제비아이 잡잡시 체상 지르당면베 쇠고 나스단이 네바 권나주고르다
0: 다체니 키랑게 나제 규긴 카리메 체하고 요르숭고 얼바
1: 니에타데 슈야디 지르당면베 텐서시
0: 슈자체 키라오 지당 엄질라딘 제제미도
1: 아실시와 디제자 넘어선다
2: 로니 로그기 지지 속이 집앞에 세샤 지조기 고긴 체비에 겁라 다르셔다 뭐니 님바제 따다마 대체 겨진 병문 지제니 로균 단지 자마제 봐 내외니 로로티 지고시 장게 점지 겹제 두베 제라 중제 가르기 구유메 신구유베 장게 로그 제자 르비나 그 님발로 제디 배미샤브리 天竺了，前的那把宁波老街啥不起我是吧？宁波老街啥不起我都过，一年刚挨起雪的，让给这边路过的，跟这是端过一面的了。宁波老街有路过的，宁波有这有路过的，我们打差个有些。那些宁大，对咱家亚的，两个体育车有些。对这双子，让给这边路过的嘛端过去了，刚挨起不有些。
3: 괜찮다고 되죠.
2: 얘를 막아 장세지. 막아 장세지 외지라. 내 외내 줄 딱 제지. 내 내가 기억 안내줄 때. 참을 근제 제공해. 더 유리.

0: 마디 생각하시야베 티카리 피주다마
1: 제주 맹감난기 샥슈치
0: 지구 흔적 시야바
1: 샥슈침제
0: 까먹 굽지 하지가
1: 디디니 주자라고 유자 지스 말삼쇼
0: 티제 제제 죽제 가리용 구입 신구입에
1: 신규
0: 신신도 돈도 제배
1: 내버겨야 돼 너 엠지디 괜찮지?

0: 어스웨.
1: 암치 줄라게 자기 야고 중샤 쓴기.
0: 맞으면 가라 발에 잠미도. 뒤지옵니다. 쓰시도.
1: 샤게 나 야오시 자치기.
0: 알레.
1: 그추 멤버 왕양민.
0: 하. 문초시.
1: 마시 마시. 네 숙집 친친이 숙집 친치기 미 네 셈라 네 봐도 네 치기.
0: 뒤져도 마셔다. 왕창. 광도 잘해봐.
1: 나도 리키 치고지.
0: 아, 장모 셰빈아. 나 장게 개베 네 부터도 수수샤네 사베 전화시도.
1: 수수샤네 사베 가제 아.
0: 네가 셰스나. 네가 수수 부인베 전화시도 시키.
1: 나 장게 부르 시키베.
0: 어시 간주입니다. 어 간다. 전화 동네 괜찮습도.
1: 아 닥다시 네 다시 치아유 디닝가 나케비아 치도 상게 상주고 잡으셔. 간다게 제르 페미 니도 없지 연지 무기 못해 주시기 페미 니도 없디 수인 아
0: 장 로부디 니도 바카바게 윙지 디니가 말아 이베도 야스 나저 고샤로 집에 맞지 돈도 나가 상로 집시 어 장게스나 칸달 뭐랑게 무기부터가 진셨어
1: 시 칸다게 뚝스셔셔

0: 这不算多。可把嘛提不起多。
1: 락바 또스 비르키
0: 디천야다 제시야시 니어포니 도스당고
1: 니 락바 니즈큐는 말랍치고시
0: 카리나
1: 치마 낙도 망고 샤베이나 니에치라 오토마시

0: 키랑게 네바 딱제너디 믹스 케치슈투
1: 아
0: 메제 워머츠나 젠미두라 딱제 체워머츠나 딱제 체추투
1: 아 시마다 근데 체워리 아
0: 칸다 엄지 신베다 잡이케미두
1: 체자체 지구 근데 인세바 이다 샹괴 네브디 게도
0: 샹르 네브미두
1: 신의 당고체가로도 와 내가 답을 비
0: 계란 이지 맹가 나 슈마지 차례유는 나지 계란 셰바 퓨처
1: 그렇지 딘제 참바라 아예나 키싱아 도스 치마다가 네버지 레비는 그제 채우시
0: 나지 엄지 창마 네베 창세 땡키 소여지 계란 그도 쉬는 사와지 메 차례 계란 게 좀나 차스
1: 아
0: 네버 요마 차샤 내가 지 계란 꾸지 치마시
1: 아 그렇지 다디 저거 상고 딘제 히없이 다치에나 다능 아래 진도 위에 레그 딘제 제가 치나 지그 요르베 아
0: 당시
1: 다치에나 나 죽인다
0: 天哪 죽으시
1: 치에나 문에
0: 랑가 숲서 나라
1: 치에나 문에 죽인다 문에 죽인다
0: 레스
1: 죽인다
0: 클리피워

0: 다 세제 뭐 쉬우다 지나야 가르유네 대가 지러나
1: 랑 창그시에네 니게 등기네 랑그 거시에 제대비 랑그 지칠 대비나 오네 칠레 인세지 이네 니 지진 가잖아 냐치에 티마스마 랑암자 쩨마치 야메나 랑미세글레게 이기마바
0: 키랑게 공부시야 망차시야 나야 냐스미야 유림디 롱주 치그 유마도 냐심토도 모토 나와던가미 디 개체부 마시
1: 그치 랑원의 심샤 예부도 파디야 로치주라 레제 카츠미도 랑라 두즈디제 유아크리나
0: 다근데스 쇼시 나세 나세 미니라 치기
1: 장구시비나你也躺在哪个地哪个旁边请我马戏了千列请马戏你们记得吗那你记得哪个里有马戏你要可对新冠用对于那用的这个日了卡住不到地女的呢地就这大他地这所写啊这个人这是去那西的你要贴什么贴什么哎<笑><笑>

0: 我们留了，学霸，我固定以为，我得以为吧，让给跟这次研究。你说那其他学员比，大姐呢？让给其中学生同步呢，他都不懂固定呗。爹，你也出去，其他个去谁说呢？ 기란님과 손수소재 쇼상 꿀레지라 유명해 신기
1: 나 보시기 로장다 잡으시 네 표현 내가 호부치야 장거 숨지지 유비 있네 나 가보시다 용봐 네 다스 채워
0: 루문 유라 토시에나 네 차도네 대비 샤슈 디지 신예 은지 누르시야
1: 吉拉，俺村这娃他们的，可那组别多呀，米贵。
0: 是下，可是吉拉个小区那边呢，来不得就都要绕道。
1: 咱爷爷那边店员呢，心多可不是，想决定，俺打俺们这新大金牛多，对住头不得。是下，一年小区做那年吉拉是吧？老五对呀，恰些的。
2: 光给兄弟们不行，俺就我给中途也要买的。他都光岁岁的，人生春色几日天时，催娃钱呢？到我见面才下了么多罗平嘛是，让我你们的沟通云南没呢？
1: 俺也说不清对谁差多，今天判个金了，让我是我求岁当时。

0: 접게 양호제 대시 허허치 접게 제도 망고딘지 그저스 키 좋지 파키치네 센서 마시 기나카시 신남 대기
1: 허허치 쟤는 야스이 디리나라 냠망 세티에서와
0: 지탄시리 니키나시 욕팀은 알 양막다 치시야 시무도 추지디나라 냐카지 르마다 키라레 냐스미야 보고 병마시 예자를 대면난가 배워 키우다
1: 위시시인과 동갑도르자 양추게 메스가지
0: 니에장구 시리다 키라레 시리죠 냐스미야로 속에 레가 롱아고 텐소 나 장추부지 아 디에코는 뒤즈미도 최상 급리니 니무지그 뒤즈 체제 레가시다 하게 마체봐 대야 흘르지 녀대니 냐슨 교수는 기부주요 성부이 이내 대리 녀지스 대대비 나래 삼주 재능 시기 기부든지 개 맞죠 에르시 왜 민다 내가 가리
2: 아 칠로라 잠자라 쇠주님 제 맨갈 피해서 기랑 고유스기
0: 아 장암 좀 맞자. 잠자오라리 도서남 마리스주. 예, 감미수지라. 뎁시죠. 지스미. 헤, 봐라. 이구이베 레스테스마. 그저셔도.
3: 잠자오라게 엄치량라다 엄치링라라 라고차 주도. 이제 캐나 고유 숨기.
0: 퇴자제기 집에 보고 있는 셋이.
4: 암주루라 돈도마 페비치. 아유.
0: 이구이.
4: 잠잠아,永不远。永不远,永不远。암주루라,기라시네페주.나나자다지시로치.你去把电笔,기랑推着电笔,这边不归你在想，那么啥想去休息？已经想去休息了。
0: 那是，这边到底这边不干净，去你空脏，哪子？시查登个的，目的都是用的那个钥匙。现在想去的，想去跟这些人那个钥匙，기랑的云那个想去送葬。
4: 多点不拿，俺老爹不明多，俺老爹不明多钱，想就的，已经去让给俺拿着。
0: 有啊有啊，你也切求，能为大着我急。
4: 俺拿这些着急。

0: 어제 차상도가 뉴르교베 이토네 세세 이거 티샤 기란제 고바세 같이 봐.
1: 왕자 뉴르교 면주 제문에 단도부도기 규림 상모 디날 크샤. 왕자 내로 예비야디 왕야민다 태가 조미비 방다 세부도 계시 견제제 주나고이나 디게는 하유 장세 샥주디 녜제비
0: 하세 디야 랑게 제다 잠미도가 왕야민스니 쉐부데 원에 겪고죠 랑의 쇼컨 제스 텐제 로고시로스도 아
1: 주진라 기랑게 아 규응을 요르마 네즈 쉐부디 제지 왕야민샤제 기랑게 아 쇼디니 녜케 링마지
0: 쟤는 쉐부디 로고제 하세
1: 로고제빈 수심송 왕야민스니디 허르고르 사보다 레가르제네 삼마가 되시디 마다니 있으시야 이내 왕야민 류토라 시엔다몬자기 구슈슈도 계시 나나주 엄지든 제지 면간에 비비나 삼무슨 펑그르 봐
2: 너 용문 누구야?
1: 랑 갖고 쓰였어. 갈래든 제일 겹지. 뉴욕든 이 세가 좀 보지.
2: 네 편토 매 파고유. 이내 왕야민 친비이너 안칸 용명을 섭취.
1: 다 그래. 계속 왕야민 비디 만약에 가게 마치비나. 나라니 이내 뉴욕으로 봐. 다 좋다. 모두 레어 채우세요.

0: 고림디 각슈시 예초닝강고 로그 도르와고 되자체 코드고 되자다 자야 접지부도 니와도 취지고 보고 폐지해지 징구다 차서 같이 해봐마세 더도 되서 말해 치우지 취지 보고 계셔
1: 라베다 예리 인지스 저쪽다 이 차서디 파르좀 세버리잖아 자야 접지 부르시 마체베니 리나 님주니 리망지 이 선비

0: 야 미에 김비 너 공 디부 미에바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두 로즈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에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보 나도 스나로 첩제 데베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게브제 로가나로 첩바규
3: 저거도 생비 다 이네 주도코는 깡바들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원래 레바미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기브도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이나 야고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쇼 양외제 구도 기대지가 군에 레바 있으니 콘치브 메고
2: 콘치브 마다 한국 차와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 도와
4: 波上的车子垃圾大大马的呗罗杰帕追他们车子演员去狂在国人恶中耳骨汤国书古银呗这追一次汤扎苏扎农旅追一次恰仓约呗通中级培育银阿斯扎迪诺耶稣追子银压着恰恰恰扎干不恰的小子火药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切这张罗杰帕追扎追的培育西的
5: 罗杰帕追扎追的，我那也是的，我忙死了的，扎脏的死的。你过去的，杨氏是了吃死。
6: 当我说的扎水扎弄的，你那楼里呀，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可是不吃多的。
7: 罗杰帕追扎追的扎水也我那也不多，这讲价的性质可不这，借钱不多。
8: 多多扎干不打，出去买个做难点的借不多。现在扎追的扎水也管呢。
9: 罗杰帕追，别去那罗。
3: 平安人光感激了国家党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共同在感激了国团结的鼓励证明，感激演员在狂在国人恶中二股塘，国足国人辈，通江集培育，通江村村男男人对男，比赛一男对女子，团结七六七巧。俺来我的天呐，你咋还搞不起来？这段的人也请啊，罗杰巴追韩国的团结，你是咋个用的？我呢，干了些啥看不着啊？
10: 我看不开不了，搞不起来。可是呢，罗杰帕追韩国的困难节，看不开这个呢，搞来这个门都，对不起不知道啊。
11: 俺是南区军人，不是南京的一个吧？俺那个罗杰帕追韩国的当兵，韩国的地图不有一张，去说可是俺那干部那个门都。
10: 你那个那些公部门，我讲讲这些呢。罗杰帕追韩国的困难，刚过杨国节，对不对？找也查不着，公部可再叫那干部赶紧那个门都。
12: 대주람차지로고르야탄국주고구레쯔미구노지파주람차지연여체광제고릉업중얼구탄고술구인베저주이즈탄자수자놈류추이즈차장유베통종직표주인하치자디너예수주지양제차차샤자깜부차다식즈화야도수강으로고바부디장마다사치자랑로게바주자주야도배주시다
13: 罗杰帕追扎追的，我那也是的，我忙死了的，扎脏的死的。你过去的杨氏是了吃死。
14: 当我说的扎水扎弄的，你那楼里呀，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可是不吃多的。
15: 罗杰帕追扎追的扎水也我那也不多，这讲价的性质可不这，借钱不多。
16: 多多扎干不打，出去买个做难点的借不多。现在扎主要的扎水也管呢。
17: 罗杰帕追，别去那罗。
18: 平安人光感激了国家党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共同在感激了国团结的鼓励证明。感恩演员在，狂在国人恶中二股塘，国足国人辈，通江集培育，通江村村男男人对男，比赛一男对女子，团结七六七巧。
4: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囊，偏不切。
5: 这个我们咋？我是云南人，小酒精上去经营嘛，我总觉得你自己的。
6: 是不是长大那样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多人一个是不是那种的呢？长大那样的呢？第二件呢，坚持不起来的。
7: 绿的身体的车都绿江能我拍票。
4: 绿塘村别三九年，别塘给点零银。
8: 马兰子绿军的呢，俺呢在打工，别弄这个，俺呢菜打吃不进，电压低，觉得别吃不消这个下。
4: 地拉苦阳别生康林，别塘给种子银。
8: 大龙啊，大我这就点银。那是生干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5: 你那点不着呢，生半辈子记不动。
9: 生不记不着呢，家外头家里那领主用的，三元那扎，中元那扎，多元那扎，菜人不觉得，看起小就了一下。
4: 爹娃妈的给我素养呢，汤不穷呢，天天泡把鸡。
10: 从我养心家气为定土。所不人心一度往往为，今儿么更正气，那家是亏心当月。

치료 제대 내급 류송 라소 용특 지기 없이 우한 기담 레퉁고니 세콜레 감세 총기르기 앙 손바라 레비 유해진 담제 갸균라 지진 치추조 타 녜돈잠 심기 유해진 디니 체리 깨부치세 름규기 서초 캐진시시 체리 남 직제 니튜기 디가르 레바타 사고르 카시에 니수 개베지 콘졸라리아 도튼 치고추 담제 이 제도 지나로베 체리 디소로 세리 캬노바 코된 제디 내내 습게 쉬휴 Lemkyuki jumbu yinbi chirin di cu chudoro cun na gari rinwa ta gari tuwa so soda na coba si yu. Tele, chamdan jiki to tu rang sosu gawwe seri cun nying topgyuro pendo chenbu yuebi tuyengong hapto yi nang cu chen yung du dangdi rik jikbo mangta jik gunga gese miksa lepgyuro gelen togi yu si. Kingri Kambadi, Nende Gikone, Samasayu, Suishindu. Dikarani, Kobe Sambe, Nede Mashi. Samama Se Kongki, Zegui Nabashik, Yinji Yuku. Teya, Samama Se Kongtu, Subu Chuyuni, Serila Tongjian Cheba, Suinjiye. Kobe, 교토르더뷰 초도디니 담기난도 쪼바타 쥐탄 뒤니 강잠 오체 싱마라 뎀베 세초 자시 원양 보렌라 능규진부 테자 메베 초도 덤점 난토 척수 첸뷰 쪼쪼 동기예 Simsela rui xienbi, dedin ki chiri tezo ya. Kangdui dara zezur ruiwa ta, nye nyewa soki tablam gyu ni. Miksa jemar tuan gyu chi, lu song so xie ye.

부진 충충라 가오베 치부초로 츠나 샤호담 레지링키 징부니 콘츠 기베 제르이시 담레 추에기 부신 도냥니 코베 초초시 미망부에 마시베시니 키랑기 통오베 류봉 차신진라 칸도 짜오베 도냥니 세소기 체 탄주들레바시시 도냥키 메제난기 투조에 가지고 굉장히 상마 추난 계기 탄다 도냥 부중디 코베 심세 야원 정초라 디르신 예징 코베 세리시 니바 체네 류슈 소조 치그 탄다 차노 용신비 도냥 부중원에 주나 야원 정초니 초규르키 세리시 인비 코베 그급 참으식 고네 대유 도냥니 땡기기 세 최근 시기엔비 타고르키 균도 참으선냐 코베 미니 타르미시 코베 딤슈 디엔비 마게 귀신 롱마르 큐바 더뷰 파르고의 지급 지르다 소자츠 나와마 중공니 코베 심세수 교르차와시 도냥 부족히 주마타 나조나 나쇼 리블리 숨여베 티 추난토 뜻디비 옥징욱 제토기 여바라 딘 추나 초바라 용수 콤비 부족히 류슈 땅에 시엠바 속조 제지 제도 대비 부근식 체계 유예진 대례 코베 민체라 Tudungki Zedouji Gozuba Tsunyi Yubashi. Kwanzo Niwe Chuyotu Penzun Diri Chene Sosu Lola Pebe Gamashik Cedi Cesugu Gyun Gyangyu Lengendi Pajoro Ngungyuru Toba Chikul Pajoro Ligrub Chungji Gwangodonse Ne Tsambashik Cuechi Douyangki 年年期 담세 체신규 그 공어동세 내사라 랑자 하장기 토부 유에티 초부 타학비 담제 지리니 고베 담부야 쉬시라 교리유 디니 채소 사바식 고초부 제라 퇴티니송 고베 채소야 죽지와 선기유 채소 선인 파라 제발라 쭈 穷치 광수 오균야 테모로 체조기 유시

타자 관저의 채소야 탐람 신식의 토네 무튜 균장식의 시비의 캄치메 낭토 기도기 빼바르 시엠베 깽외 유도조 타마 냠구도 조시 원야 채소 창미 디가라 냠좀 총알레 채소기 균코로 춤을 귀시 내내시

담제 난키 속자 초중 제제라 장랑기 촌에 지다지 우한 샤르초기 지주 담라라 출내 무슨 식디 데니 추보르시 테 라보 통우제티 니제 뉴체 워게 체진히 샤세 임베 추보르키 통가라타 도냥 부주 소소니 티링기 세수 쮸시히 그 세리 탐보르 주디 대자 서구도 케르조 테네 심세 이 쯤씩 롱 쮸치

그 초보르키 주마라 땜바타 올람 보고 교회니 카오 야라 무바타 테네 카오 티 쇼크쇼프타 최고 바르키 파르돈 쿠토보로 냐차 체지 테니 그 초팅 섭사라 주급키 소론 총뇌 더보로 교리히 소론 총뇌는 소론기 킹지 테 초팅토 녜소와라 로그히 왠야 초보는 딜라 타동 뇌내 참식 녜메바자

0: 我们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 这家家大小子婆婆这见钱不多，
1: 等到这干部大出去买个做难点的这么多，这上这主要的这所有功能，老家把住，培训那住。因为人工刚进来，国家党出去了个银，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团结团结来这么个，刚你也牛气，况且国人我就我个他，国说国银白，通江级培育银，通江崔家那年年团长，比赛一年团有气，团结七落七巧。
2: 야민 김배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주 약수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즈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다야 자기사
6: 자들레 돌도 주게
5: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의 말해 한리방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7: 자나고 야구지체의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수야구지 링기
6: 자야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5: 니랑의 배치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치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시여레
6: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3: 타스원조촌레 창괴장 한리방 총캉 품세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샤람키 게컵록체 카츠 한리방 총캉
8: 보 다투스 나로 첩제 대내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9: 저거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고 셴베 거는 추베 월레 밤이도
8: 디 로게 파주 한고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9: 한고디 하려고 싶어 티브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독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부 메고
8: 콘치부 맞다 한국 차가 꼬미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꼬미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1: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2: 야민 김배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주 약수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즈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le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a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ai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i ge zi lu mu cie di k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ong kang, lo go chong gir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p chong tang ba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ong kang.

0: 근데 더 저지 못 듣게.
1: 나잖아. 계속 챘 됨도.
0: 저다다 됨도 수어스 봐.
1: 문에서 나 그 뒤냐 진세네. 중대 아무나 갈 수 있냐 진다. 지부지미도. 해봐도스도. 장구세는 냅신기 좋아줄 수 있나? 양능 알아 전신 냅이다.
0: 장 전신 양호진지 땡땡 알아 내 수시. 내디 수업 당구 손자 냅뉴스 맵시 지마 망수 수업이는 땡땡 넘다 요마시.
1: 아님도 치러 잠시 가줘다. 장가 수업에 냅신세서 빌레스 신수.
0: 내디 나르 잠나 치켈루메.
1: 등기네가 클라스기 되지. 라이스 윤지리.
0: 클라스는 되듯이 미심도 하버스에 통디 소소히 가요 녀시기.
1: 텐소 시부 여르베. 네, 신부들 대두게.
0: 네, 되게 팀에 초스 답인다. 난 뒤에 팀 통화 인기 말 봐.
1: 마치러 클래스에 뉴뉴이.
0: 도저히 쓰다. 신부시도. 그제도 나 통진 주디 납제 원자 이 총슈르 베디 즉즉 사사시 니다 납주 쇠제 로주디 니에 주기 주기 가서 가네 세자 나리디 베디 가디유 제 롬친스 군스 나 로윤디 티소 큰 통야미도 너무네 심시라 도주 문에 제네 장게 아샤 송라기 냐진 초아지 모토 능시 나에 티소 큰 지미도 니에디 납주 주디기 초스다비
1: 나랍다 중요매 로초리디 조조소래 기루세비 비게가 징아링네 럼녀기 겐하요리 니비지 럽센소 니비지 밍마자 생각하신다 겐하 양스치그리 이네 밍마 럼녀기 겐하 징마도 요마리
0: 쟤는 장시라다 진도치와 히르승고르바
1: 계시 두다시 사튜네께 세심네 도르마도나 그대셔오래
0: 이네 디니니 요아책 하우시라시 미카지게 세리카지 신부유네 수고뇨고 유입다 카지 신부매네 수고핀도 유심신도 도도 수고시 비차샤니 아자겐아 니나리시 응아시제네 수고 핑그 유베 오 금세마고 시고시 이네가시세네 스비키미스도 제자 니에 초통체네 소세롬 둥구기 야 딜레겨서 제자 손로 정시 잔나디오시고 돈도반도 지면 싸웠다
1: 영화 让开你就。

0: 전화.
1: 야, 파리 씨. 지도 바라디 니라게 맞지수. 좋았을 때다.
0: 어.
1: 괜찮아.
0: 나 알아서 동매.
1: 더더 동매배. 괜찮지 이제 쇼카도. 또 왔어 동물이. 용아 용아. 알아디 시행이다. 나 그 뒤에 일했으네. 냠도 더 왔어 동물아. 응. 야. 진주. 让干部的当军人的呢，马屁说了下去，我呢也对的，东厂了许多。嗯，儿子，你妈爹带的，没爹个也说了许多。好嘞，我们小城出可就只有你一把，我去打住他。
0: 行了，
1: 嗯，
0: 那你我心情比。
1: 嗯，
0: 行了，其他我呢有去过。
1: 爹准备要了呗，俺老爹脸上不的，那是多少血肉穷，
0: 差点死的。
1: 俺在宋威门下不有账，还不是靠要嘞。爹这大爷好多，一千米多个，俺田园建筑可真是乐趣。真多的，卡对了快活起来死，那不成灭吧？俺农村村的小事了呗。
2: 大人呢？让老花去洗头啊！他到俺里头过去去。俺让洗好，今晚呢，地锅都买熟了，擦擦擦不嘞。
0: 杨明晚今晚他们连续去了几个小白马赛，全用去给个人家几个小白的，给他弄就买几只锅子。
2: 爹弄就先喝了一把，明晚今天中午的些呢，什么东西都喝了一面，让个先晒着吧。地开始要来时呢，吃完粥的什么都前面呢。明晚就对，卡得没钱不是？
1: 罗先生了，江中来是年纪我心不久，年纪了，杨氏用钱，明晚就上，特别用不用？我呢就退不了了。
2: 谈的，不过是不叫心脏，真多那兄弟管不起他钱不是？你们这没得能心的，卡得咋不去读国语呢？上次我的查查吧，读古典就是吧。
0: 我那些能啊，苏州的有的呢，能打死没？
2: 哼，老皮呢？也不是吧？
3: 年前西德的，西汉朝的江春来那么一个，给咱记住了年牛也不咋，将来给他把，可能年年咱落个，给咱赔都穷不起，也没钱买送的。
4: 上京出个年头节上门，年把脸切皮，苏苏这些年头拿路节，没让起这水下，等到咱抢到个。我三女在圣经出英国去下，
5: 来咱大娘忙过其他多个，公司天天让个来接下工人，我。
6: 儿子，
7: 我小生啦，既然穷对路给忙过十年苦对穷钱，生不起啥天就，既然路给爷你忙过几个堂长生吧，生不起生不。
6: 让给米的。来城早用几个月不来，进出了日花几个面吧，点开不多哎。
7: 俺还躺三秋，土罗困难地呢，俺是打三天二十几个多啊。苏少爹对奶奶没啥心不硬，对哒，隔壁头我那钱呢，成了个小经理啊，把他给别人，一年萝卜都没人给捡着钱了，就是些，根本没人去多。
8: 妹妹是啥的，搞不定这事，妹子哪个奶最忙不急，确实急了。남서쪽부터위균도조지
7: 가시유
8: 단단한게신기맛이니머지창원창마면자차공두안장게신내지딘데균도가주조유비신기리
7: 가유비시다
8: 没钱了，七兆搞着个，七兆八的给不起。一年跑不得，叔叔把那住着，听咱们叔叔前辈说的说些。
7: 嗯嗯，
8: 他轻松哎。
7: 我想我成了年代搞不起来没，他都上不登头，没人认家是些。
8: 嗯。
6: 呀，喜和妈对的。
8: 七兆，让睡的。
6: 다 쥐쥐 마든다 송홍 쥐쥐 등쥐 등이 리어 마리 然도 난자지라 중도지다 오니 니 대비나 갈래 가서 해도 가
8: 그래도 너 버스 타는 거야 얘네는 샤오랑 슝게 직접 가면서 승비 대다 드링한 능규 야 화제 되면서
6: 장게 디 능규 야도 삼이나 냥원에 근제스 카드 채고 이미 심어서 이내가 얌 세무지라 장 첩든 뒤 그 뒤 삼시지유
8: 뭐 장게 가고 제제부도
6: 우주 차라
8: 치료랑게 되나 나 여유 삼시 두고 있기래
6: 나 여유 맞지 류동치 당한 딘제 톤두미도 머신에 小兰 清查所, 让所查顿起来。
5: 내가 갈래 가출 체장, 예, 락삼남다 쇼유.
4: 나탄드 신내이, 오유드리스다 히토스마시. 정려, 근데도 내전 DM치리도. 성진초기 내전 디스피, 신다티조, 초스키 민두.
7: 你在店前不有没让给些吧这样有马戏成些道理成些店里最不是那样用圣经初期三位年不能切皮让给故事切不撒能做给这一边还是想给俺贴电器这一边啊你在这住了让个名给不有吧这带人了两个在这些年纪罗也没什么还是要人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rangi chenis kasire, nye chen yao du. Ra, nandu khirang si, samu lo loge su de ruru shish. Yinda, gyo si, gyo si, gyo si da.

0: 개체무종아.
1: 낭담인데.
0: 허르고 살아. 답보는 마지. 주로를 근제리 조치기. 제마치로도 섭섭치라. 개시란 디네메 유포와 자기 시민너. 은행아. 야구쇼쇼 소리. 어야. 다출로가 도마지. 산대류다. 不休生几处我那天呢爱怕菜啊用资源一年底人让爱早粗用不是我最初对李三七的昂堂不读书资源明了闺女真就是李三七的昂堂不听了上天有事业修都别是话语
2: 阿修美
0: 亚美呢爱我最大的小

0: 요슈. 티진 잔데 용야. 네 질러로 건다 럽지야 봐.
1: 다리. 나루이다. 기대한다 주다.
0: 구조 생지 초게 레전드 슈야케 셰쇼르 스기베.
1: 드레스메.
0: 쟤는 애게 그냥 달린지
1: 다시야이. 정려.
2: 응.
1: 아 저기다.
2: 그와. 얘는 괜히 레전드에게 치워서 삼죠.
0: 맞지. 말에 성취주리샤 슬로보드 린체주. 질려. 드레 슬로다는 용마시. 사실 진짜 약구지 럽다.
2: 니 근데 슬로보지.
0: 상치도 용유나 텐테 장칼 닝지. 나로 같이도 니 아무도 요마시.
2: 니 다치시오.
0: 교수교, 교수교. 약구지 럽라.

0: 네, 장주고르샤. 미마르 규티싱이 고리. 이네르 한다. 랑미마 서로 죽어게 규티체 도르베야. 랑그 징초. 저주 미마 서로 내 되제. 초아르 용르시가 유슬레브리. 이네르 한다도 초아르 춘주디네 된도 민두가.
1: 아니, 자야 요르베.
0: 보더 할래 고사가시.
1: 랑레 구거치.

0: 지러시허 자동다. 지러 야추. 자딩라 자동다. 야자자.
1: 아. 샤거. 산티르네체. 네 기죽 잡다. 제만에 콘스타 참치 우리 신승해.
0: 렛츠게나.
1: 자.
0: 너.
1: 상게 샤거 지제 고르시겠다. 네. 장아 살지지.
0: 네. 빨라기란 되나.

0: Chiro chung yao ke.
1: Ji zha.
0: Ha, nga ra ni chok jing na le sam sam chu.
2: Nga ap so yi ta che bi.
0: Oh, xiao lan.
1: Mm.
0: Nga thong ma chok ra yong du. Ke ran zo zha la khar ki do a.
1: Mm, kala dam ji.
0: Ta da ji, nge chen su. Sa han di kala la kong chi se chi do a.
1: Cho se liu jo ge da.
0: 당시 어제 상계 클라바 담제
1: 미치링 상한지 또 아밍의 가사 녀지
0: 상다지 녀클라다스레 콘체
1: 당도시라 제지
2: 킹이 도마 저로 돌아유도 럭저이 봐
1: 말로 주지
0: 말로 주이
1: 녀산지르시 키니기시 아
0: 아, 저거 대박 한번 좀.
2: 야미드 됐지. 네 도고. 계속 하나 다쳐. 치료 신청 줘. 레미 도고. 기계 깨다로. 나도 도고. 기부시 대도.
0: 네 부지세요.
1: 진짜.
2: 걔라, 레스.
3: 용아용아, 사이소시소시, 小哥, 我다, 让给啦, 兄弟呢, 并做事, 让给, 给人수弟呢, 직不是, 제자, 生难도, 这么급제, 给起卡里呢, 贴가쉬라,
2: 给啦, 我就住所라, 用途不地, 我才阿尊一生比, 丁年生命的给起, 拉瓜도, 我희랑자呢, 明白特巨大, 삼단大, 满大想就读,
3: 哦, 天子元씨, 姚建元씨, 给住清虚呢, 明白了准备大当地, 前次的 시라게 정도가
1: 我去做眼不见我那些呢 姚科特地按嘴点用咋 我那心不시라쳐 마리마리 가不시라쳐
0: 인다 치료중아 치료님도 직동도
4: 왜왜왜 키라니 직도에다 겐슈 매부딘데 근데래
1: 겐슈 유산딘데 셰프다 주바야 姚科
2: 레스
3: 용아
2: 야
3: 야 아, 야 小哥, 上个同情啊, 你的发言所打真骂是, 啊, 孔子兄弟呢, 粗不得的讲是, 接上监禁不定这一口骂是, 啊,
2: 对啦, 你也想得这些不多, 参观这些不多, 你那天的, 其实清楚了不多,
3: 清楚, 粗不定这了搞不要骂是, 俺子都这么了几单用骂是, 去到清骂是, 啊,
2: 对啦, 我去让了跟着学去,
3: 上学的,
2: 罗迪耶娜, 给那个七座金柱, 九座草

0: 장 랑크도 용바
1: 기니말레 고스테 요비
0: 사무 거중에
2: 기니 영이 가슈야 오네 걸어르베
1: 나타다 마랑도 유르데베 오시니 부부디
2: 서지초 딘데시는 용아용 걸어직도 힌스메치 드시 세브스킨 경문도 라밍마기야 추대다시나 해봐 전부도 와
1: 직전이 길이 제대 라능시 추도삽시하다 두비너 잡잡 면조
3: 哥，小柯姐，别跟着求生。就是姑娘，你跟着许，操心。哥，小柯来，你那把铁头。我呀，上面我也叫酒吧开起啊，不要打啊。
4: 我是那么远，我得么多，把你心里给你藏嘛，把你给不得。好呀，那么决定啊。喂，阿姐。干啥呢你？阿姐，我是宁波的。
5: 满街雨人。哎，天气真热，你忙啥来着？
4: 今早有人别看下。
3: 给我落点的呢，三十来桶没多。钱我你们都赔去，今天一开始工资就收差不多。
4: 今天钱呢，差不多要的呗。差不多也。车子。差不多
3: 也好穿，今天你休假差不多没呢，现在说差不多要的，赔的。
4: 钱找。嗯。
0: 你阿姐，同多龙兰底下。他那三些级别过过去也这么重。你三个没让车皮子，给不全球民多。你的，我有你最近不下过雨，街上所有看的小马是闺女站在里前的，让给你别里前谈过的去，以前让我缩头不是，急忙过个啥子呢？你阿姐了，这些让我去不休息。几个许啦？
4: 这第三个查数。用啊！再把卡这几期，把这边给我注意。我、啊、是宋你静。

0: 노리진 개왕이 이상이야. 죽어버리네 갑디자 독이. 깨다 죽는 찾으면 누가? 나든 저리 그대로 저러 있나?
1: 커제 노부제 디레 리부세르 요마시 요자님 생강 리부케제

0: 다양하다기사.
1: 차들레 돌도 주게.
2: 차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리야 니메 오거리야 마몽시시지다 남보리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5: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边窝韩立方从康林国小兰奇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以为个八八十柱狼子预防八八张西康的撇堂预防八八张西康起日本美巴娘们连堂说的囊球冷血团八堂刚拉十柱狼吧八边念在堂 轮中八国平年三个开发所及八百年团月菜预防八国脏水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桥预防八国脏水康期七来明年做平和帮年居得堂八国脏水几个月边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尔今年我用阿切子预防八国脏水康期七来明年开给八国大供七百四供龙就接受了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桥八百年在堂 륜중 박과 뷰네 세계 개바 소기 박배 내튼 유세 유방 박과 장세 강도 핍네 리밍아 냠린탕 쳇다 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젠 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 레고 예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6: 하시 따디나 계속 주지 얀제 차차샤
7: 잠깐부 차다 식즈 고야도 수가 안고 그 박부터 장고 막아서
6: 这张罗杰巴主这主要的培训系的罗杰帕主这主要的我那也要是的我忙死了你这张是的你也过是的杨是是的恰斯等我做的这是真正的你那罗的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不起多的罗杰帕主这主要的这所以我那也要读这张家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
7: 这张干部的出去没有做难点的借不多现在
8: 这主要的这所有的罗杰巴主培训那罗平文人光刚进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共矿在刚进了国家团结团结来这么个刚你也有些矿在国家的不用人物他国家国营被通江级培训通江车车能力您对能比赛一年团结团结七落七巧那人我的天哪你在阿拉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杰巴主很过的矿在
9: 日子咋个用？我呢，刚来时他看不着啊。哎，我恐怕该不要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杰帕主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该来借口问多，特别是不知道啊。俺是南区军人，不是南区的，是吧？俺那个罗杰帕主韩国的当兵，韩国的铁土不有一张，就是可是俺那干部那个民族。
10: 你那个那些恐怕忙不着干这些呢？ Lojibar tu hanggu di kona kanggo yanggu che debu che zhuo cha bu che gongbu ge zhe jiao ne gangbu gan jin ne ge mi du
11: de zhe lam cha ji le guo ya tang gu ju guo gu le zhe mi gu
5: lojibar zhe lam cha ji yan yue che kuang zhe guo ngup zhong er gu tang gu su gu yin be zhe zhu yi zi tang zha su zhan nu lu chu yi zi cha zang yue be tong zhong ji pu ju yin

0: 치료.
1: 치료. 산디 제 경을아.
0: 정중아.
1: 당문양아지 조조고 뽑으니.
0: 치료. 도스네 장전지 당리 친두매너. 나지 주시. 네 창마가로 제오. 계시 까무도 위너. 네 아를 류동체네. 장섭 제 친구.
2: 喂。
3: 咱都住这边，
4: 今儿餐桌椅，燃气没备，快有，压住，螺丝起雨，
3: 多少啊？这是啥子了？什么缺陷都？六万，
4: 怎么这车就成了？麻将也对你们都用过呗？过些喝几个？ 나디에디에는 성진출리 나발게토바스기
2: 마리마리 니에모랄 랑가치로치슬레비니 바르케스 시다주제 정신님도 성진출리 게토바 로고치고야 메바 빠야 메프소션 다르보
5: 그거 장가의 심주시야 그 남자 사업디 문에 쇼스게임도
2: 쇼진 랑 근지토 시에고야 민도 니네랑 쇼처부로 시켜는 민도 니 나르시 민마주골 고코되지 시에라가라 조조 민마소원에 던주부디 드립시리 메세나 민마주고를 과거된 과유래 시마도 통신청 주지 랑가 개공사 앞지 사퇴체 CCD 민마가 너무 사업지 사퇴체도 과리

0: 계시 카마상비 너 나르주고 먹이브 체데 무디님도 시 록버체 틸데요시 계시 카산제 케말림비 너 언니가 카경부체 제마 토야 카부체지
1: 꼬부샤시 세븐 제시네 하고니도
0: 내 삼네 보시다 장소시 내 지게 봐신고
1: 요 슬렁기 다오는 냥냥로 가상구시베

0: 장기 롱부체는 남자당도 우리 삼촌. 탐대 알츠고 처음 내가 내가. 야, 담르시다. 그닝제도.
1: 장모세.
0: 장모세. 아시 장기 닝제 담르시다.
1: 나 레유. 니야 주의다.
0: 레가 청와 잡을 수 있베.
1: 对啊。

0: nam gyu khanya da khun ta ji
1: ya ma yong khong lo go shi du ngo dong zhe su ro ji na zi mian ne na zi li ba a zhe ran ge kui ni ba
0: ngai di khong ge yin
1: di khong ye sab zhe zhe shi zhe ma be
0: xu zhe ge xue ma tian ne nga zhu ye du men du
1: ya wo shi a zha a zhe ran le du lo ba ma mang gu yo zhe bu
0: ka zhe ga
2: 여민다 자가 교수 뭐랄 가서 다치 아직 과로 좀 줘버리지 뭐라 섬 좀 해 잡으리 자가 셉시에 뭐라 좀 호시다
3: 오성라 오성라
2: 세 이마 계지
3: 두수시스
2: 예 자가 잘해 봐 야 대쇼 대쇼 대대 가줘 야
4: 진다라 세지 균다
2: 어 용아 용아 또 쉬어
4: 용아,
2: 네 다시. 어, 계속해 출시야. 정보진 부서다 계속 전투 봐.
4: 용아,
2: 어, 실다 대유.
3: 오청라.
2: 어,
3: 청량 가봐 지금래. 네 가봐 지금 내 링민도.
2: 청량 아침도 칠칠수. 휴지가 네 배, 대문자 대고 중에 입니다. 내가 집에.
3: 내매.
2: 민화 씨지. 让 내매도.
3: 杨新也得得下手，你也上俺村局的，让明扎儿登记，检查确实性生病。欧成了，下路三女姐的成两个女儿这边。
2: 哦，第四月，还等着马上个女儿下新嘛嘞。

0: 안 돼.
1: 연상대가 딩제가 가장 좋았으니
0: 네
1: 딩제가 중세가 좀 있으려니
2: 저래고 용그르베
3: 난다 여마지 포그지게 승란통마지 뭐라시해주다
0: 문해제는 좀디 네 귀를 무시라 삼담이 근데 시에위메 하콤스 没钱呢，我日子来几年嘛是，钱咋？人家我啥样搞不到速度，你第那么是个讨人嫌的？我啥样搞不下去？但是么的，领点交钱，小哥当当钱，这是有的撇得给，其实呢阿兄弄个，他都。大忙心没，看他怎么讨个心思，恰恰多呢？啥来那个名度？
3: 跑么的，没去了卡桑尼应该嘛是吧？
0: 我那钱呢？我桑尼些年对你，给了你啥心思？给了你嘛些啥心也是气？你，他多么些呢？我你这娃的，别的都是这么死逼，俺能看什么呢？苦过学有什么戏？
1: 姐咋了？

0: 클라리스.
1: 뭐지 텐수 토텐 주고가 템나 시 제스메.
0: 장난 두디 주고디 역튼 미도. 마찬 도히 미도. 나스미데 시모고. 그 뒤에 내 뭐 깊이 옴다가. 객사선 차주유. 아자 유배.

기 경구당 순노 주구 장마 인다 희민아 냠니 낭초라 희미 루치당 십제가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 메바타 나와 소케바 스타줄랑바 주준 야바소게 내주 유지 유화 나다 나와 소치당 페다 나와 우주타고 소기 나와 내주 유지 유화 나다 나와 소치당 페다 유화 나와 소치당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지진에 제라 딜루기 나와시지 예용기 무지통다 예신 유민아 무지다 십제 냠민제 나초 나고다 나외네드 유지 유파 나다 나외 소치칸 피다 대단 루치 카바 내고지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통기 냥젤라 후가 민가기 다들

아재가 나 역시 다시 의기 타부도 어인 켜는 시 중요매 아재님 제간 럽정 역시 오시 아재 오네 보신다 미부다스 자시 아재 능신 지제 저 徐之达 这不赢呢 오네 중지 想不啥 차不시 徐达 我能信没给我们的这个他我呢东三日记这样求我马是别你家俺孩姐妹我来好我们读你也该来是来给这就是知道这些三大他们爹明白给这三大装他们随便你家我在那当跟这一面谢谢母苏看到看到叫浪浪是多

0: 어제 부모 난투 주게 저도 돼 약하나 소싱
1: 말라 나소 주기
0: 키스라 뜸데 하지 마 나 다 알아봤어도
1: 나 근처 슬로 레소
0: 소 죽어 레소 너도 거동지 총고 상관 니 세소
1: 소 소로 레스라
0: 어 죽어 레소
1: 개념인데 미도에
0: 개념도 와 저도 돼. 네 하나 소화시고.
1: 가게 신민도.

0: Sanyi nga nyimdu, chomla kwasi ka zhu.
1: Nga zhang juu mingdu, ka wu sanbu xe de nidu yi.
0: Yung ma ri.
1: Ka zhi yin?
0: Ka yin sina rakay nga qie zang, nga gyurum gudu mingdu.
1: Rang la nga ngyu kyun mingdu.
0: Nyan nyimdi budu gudu ayo sanbi. Sanyi den yi yinda, nga zhi lian su ba zi da.
1: Yung a, long gi ru.
2: Karsa nian ba, lang shi gang ngui shi sige.
1: Gyu zhung gudin zhe ma li ni, nga kawa kawa yume nye de yue.
2: Shang kawa kawa yume nga nye de yue.
1: Kam sa?
2: Diji go, tando diji xie. Yashu.
1: Dazi go rana. Xuchi, nga rani chungdu ni nimdo salong chungza, chokpo lu do rangri. Yine kia si rangge, nga tin zhe xie du, nga wune rang kik zi lu ni rashi duju. Rang top gyal, nga kabu yu silab ya khari na.
2: 중두 땡마 당부 도두네 나랑을 같이 자유 이내 뒤두 나랑이 해바치 라제 나 고급 자원의 요마시 제장 로디게나 네 카마삼제 로바랑 지제 대비 네 배준시 라제제 장게 같이 세미들이 지차합체유 딘데 중미나 신내 나랑을 로지
1: 나랑이 발르 딘제 영야 요마시 나랑이 발르 참력이 계셔야 돼 요마시 장게 나 가르성 부 이메 신기도게 네 천하디 빙기야 그 저지게 루부 탑갸르 나 가부 유스 러브다 찍부 제샤 천나디 천나디 오늘 켄자시도
2: 네 신기유 홉드 장을 당니 시슬은 나 가고지 이네 니무지 장데네 섬 코지 나라니 증나 삼슈제라 장 용시 쉐 나지
1: 계속 네 삼을 켜는 마토나
2: 계속 마지 네 구조 간다 로마 우드 저 고차하지 돈도 가지고 구경해내 개민도 네명의 슈치 승도에 Rangai khatiu khai li ne chirang maari si wari.
3: Cailis, kala su da. Dosi ne ngai pa kye wu.

0: 함산 키라 갈 거는데.
1: 그러나 나는 개발로 오고 싶어.
0: 함산 키라 가르쳐가.
1: 아리로 커피다. 신도 요즈 찾고.
0: 아리로 커피다. 신도 요즈 찾아봐. 레스토 주나.
1: 네 통제신이 남산연지야.
2: 용아, 산내고 있다. 니랑 잡아 용고.
0: 걔랑 어릴로 카페다 신도 요즈 차.
1: 그렇지.
0: 걔는 말이.
1: 喂，明白看见？俺装是脑子，那么脑子也不假。俺也可把里面还过敏度。
3: 咱做有垃圾，可是干那么多啊？你也把菜给用。
1: 也没得这事，你也说起我些偷吃的钱，今年三年俺就吃到。俺有事，没忙过啥多。
2: 那么大钱我买了，谢我嘛的。做有垃圾，可是干那么多啊？这里没卡水呢，你也让菜多吧。
1: 我那是呗，俺可把玉米，俺来还过米多。

0: 정부 신도도 쏟아
1: 왜? 시도장 나도 저거 신도 상면 사쳐줘 요 말다
0: 수고 아마 되나 소주 커서 지우지
2: 시도게 봐 나도 저거 미마 저라 미트 도착할 리샤 쓰기
0: 영년 토마리라 배지 파머리 인기지
3: 지저 장게 등기 가르치는 일로 봐
0: 남바게 오삼주
1: 산요만 인기 말봐 아
0: 나 남바메 켄조리 남바게 가요미 켄조 민마 캐시디 게단다 나 미디다 탱쭈게의 용아 너기 민마게 민입에 민마 진부장 돈 낸지 난다 나 민마게 구유
4: 天水地明马措施是为没天杂听这都云州书记那我们的明马也准备别电视马龙的有了另一个安堂不一罗九几年起给了土人真结果了人们他明马一素人们解随军就在天天没不严皇举把矿子多压了催细几个月 俺明马的丢，抢不能输，萝卜都坚持一边存难求，俺明马的几多存难几个月。嗯，胖个几了，卡点面子俺个鱼皮炸多，俺爹卡点菜个用皮，俺明马村的个咱们说上去。
5: 阿丽，杨啊杨啊，前两年让你们都去给我，应当。
1: 爷爷，吃着药去，上中大厦丢，他去去就不挨钱哦。
0: 运动会没咋，你丢。啊，吃了提前打完几场电脑。啊，你听自己读些咋办？俺明晚开学第一天给我约。俺大爷子。嗯嗯。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3: ngā rāndā cār chū gīvā tū zūmē, ngā rā nī cār sūm gītū.
0: ḵāgā chī.

0: 야시오. 같이 가.
1: 발라게 비시 쓰이샤. 장애 가는 심부시어다.
0: 네 챈도 세브랑게 통뉴 유베. 쉬다. 레 가르유.
1: 그럼 같이 해보지. 네 고유 랭가 친구야.
0: 능다 민두.
1: 괜찮으세요?
0: 농담 민두, 네가 칠로를 견지치고기 홍고게 달샤.
1: 칠로를 견지치가 아저랑 다녀 요즈비. 님 삼돈 삼타우즈버.
0: 네가 미당 민두 쓰기.
1: 지만에 칠로 견지치가 주도 한국시. 야, 클라스가쇼. 칠로를 견지치가 칭 클라마스에는 수고하러 과팅 그시.

0: 아자랑게 오늘 저 슈즈를 캘링 예매배.
1: 심마도. 김제 가림 바스기배. 네 배차샤고. 계세랑이 있는 거다 가져 줘부두게.
0: 네 가스시.
1: 진짜 제비 있는 괜찮으시면 두게 아.
0: 또 뒤부터 제.
1: 당연히
0: 저 슈즈 아자랑치도 갈래 진짜 이게. 다자랑 그 저와다 배도 튀샤.
1: 저와다 튀면 되고 내 튀마시. 미다다 대민도. 미디 슈치르다. 너니 총도 내니 뭐 차는 총 니에주 절 지기 유. 나서 와든 저 친구 여르베. 삼르스단에 측서기.
0: 니에 대는 저 야구시도.
1: 야구도는 장 막고치.
0: 저가 갑치스 된 건 맨바. 머신에
1: 머신에 장가 성진 출래 야구 민도가. 키라니 가라근 제스 찍바 던더시에 님베 아
0: 간시시에 유버 장마 아세란 게 통송
1: 수슬라기 윤도 갑시기도가 질려 니랑 셰오 장게 니 천안을 삼킨 땅 마리 니 생긴 출러 다다 님 케메 지 팅은 통디브스 케메 이네도 차차 차비 단다 찍부 마리 다들 얘기라니 지구 통디 아무네 가시라도 장개신 게 입에 통매 가로디 미즈나 치즈도 댐부시리 아자게 랑게 겨치기 미야고 시토디 장개 로탑 친비 가로 야고 시지구리 신승에
0: 왜 단다지랑 거시기시기 연이 여고 시지 나 텀 주즈 입에
1: 니 튼다 개지 마지 시에 처귀인다 지만데 랑 시기 총부터 제 전에 용마다 미스 성진 추치자 민의 선자 키라니 가로 민스 세세게 양쪽 동스 양갑이 유슬럽 디제 제비는 밀리 슈키 님의 소리 신기베
0: 나이 디제 시주 민도
1: 니에 대한 장기 마켜 브라지 다성메 키규다
0: 도슬레 심도
1: 발라 쳐주
0: 아자랑 게 저 슈츠 튼다르 삼도스에 다니 민베
1: 미겐 튼다 부기 주도 제목어
0: 주인다
1: 교시
0: 자 발라르 너다 성진 추 꼬르마쉬 아
1: 탄도 선지 입에 차도 간 키라니 게자 취도 그
0: 대처모 고조청 부지버 발라가 대수 적당히 먹힌 것이 개성군의 제공은 나 대신 넣은 것이 왜 너니 가로지 못 관계 키는 내술 할 선비

0: 대저 사문 영업은 내랑 제세 좀 용하십니다. 뜨다. 냐 수협디시다. 합동 먹이는 자야미도.
1: 자양스 세뇨와 주위배.
0: 멋있다. 칠레야 마지 치모 민디. 자야 테르 장초비. 켄스이 클라야 워 소거 삼네. 니 봐도 제 수협 수견 것이. 니 근제 소위 몇 삼단사. 인지 니 메초 소토비.
1: 인지 우수디 제 제고야 아이.
0: 니제 체는 마도 칠레 소토와 용성비.
2: 克拉索达睡了不就欧城那是呗听梦梦一百个多余呢人心给开不起来谁那兄弟莫拉拿第一空给随便写拉第这些呢俺是懂啊主意空给随便写拉第三女的如果预备大事你把那下来吃完差不多有咱写了说要去做有嘛事对别人俺是真闹不起咱克拉索达那么三心情你过了是 过了些接了阿夏也念不到也念过了些阿夏该过了什么事第一接了能不能仓买差不多有两千年没那些那时候就有嘛事你俺就能看来差不多接着俺接了你吹有多开始钱呢你可能行不进这时间这个给不一定顶着钱吧给不没的你也啥天接了
0: 我给不参不起不起去中国家民呢新的两个钱都是零是吧王爷当俺看那所年的燃月起啊
2: 俺爹俺爹姐过了钱就嘛是呗
0: 俺爹俺爹呢就给个西北所许多俺们这能给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배 쥐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캉베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 겸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구

0: 같이 해서 게임 쇼 할 것도
1: 랑 당대 수업도 뒤 문에 저 접으시도 잠다 위에 서시도 가
0: 디밍 살 좀 사 시기 왜
1: 용아 용아 잠못 해줘 숨이 쏘면 용

0: 참선. 저거 루스기래. 보조군에 디귤 쟁구 열수로가. 나 시민 누구야? 도돌렁나 대위배. 니야랑 룰 동자 시위지대. 나가 소래 흡동 당하시고. 더 니야가로. 시그니 해보시래.
1: 계속 단도 아자위 미지기위나. 니야랑 야신 잠만라.
0: 하신 봐. 야, 나.
2: 야. 바카! 고스코!
0: 어. 빨리 조심해서 가. 아들!

0: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 계지디 하란주 셰비나 오네이 참슈르샤 왜 두네 두네 어 칭산 아주 우람무치리 연제 규리르 침브제
1: 나어
0: 아시다 지스지 요마시 간단히 해줘도 쓰르바 연한 셰이다 간다란게 칭산 어 로든 칭산 스유 탈루 공그디 쾌토 부체니 아란주 우람무치 치자 야고 세토비나 너냐 우치 세가 친제 자 레밍월 교리알 쯔니챠오
1: 레밍월 원의 휴투르베
0: 니 쇼팅고 차세와 쇼네 간다 유브챠와
1: 어 데
0: 같이 장게 된도 면주도 싱거 요마스베 조부만 우딘 제기 나즈 쯔브르바 타랑게 칭산레 면주 전에 용구도 왜 되다
1: 엄치 하라시 장게 코모 중에 탄다바도 규에디 염세지 숨미도게
0: 체능 안주 탄도 염세야 소리 로드윈 칭산 대용도 탄다지 봐 네 탄다지 로단 톱치기 선이네 소 네 우주 체능 좀 치르주게 네 칭산 메데오
2: 那兄弟出题子都不差不就是我的地震有那些多动机我都没有呗哦这大地个马宝啊可以的哦这想这个 디카르사 루딘 푸디게게 젤라디게 야오지소
3: 아무다 바바 전도로요 예민도 아무다 바바 에샤스네 군이 보진지자 주의 동호 치스로 용 쓰기도 달한 교수 뉘체 지자 상부 바부 난진 주르베 아 니 뉘체 지자 자부 바부 난진을 로 주르베
4: 로마리
0: 就这位给谢送了把我阿姆达枪死给不着罗马里云南阿古周围给米肯这几年所虽拿成个日子个多爱打个把日子阿妹哭的成绩等到阿妹随便下把日子你丢给了阿妈他们你对阿妹啊你们打到外国个些当中啊生病笑呀出事的
5: 날 내게로 나신다

0: 마리, 아샤자 대주 매매. 아샤 동신군에 말했지. 그 뒤에 라스고 없었기. 다부도 아샤님도 마도 알아들이 두유매.
1: 니가 스네 자르. 군이 마초는 카카이도 마리 슬럽이부. 아샤게 칸싱 마시.
0: 가리. 알아모도는 칸싱 마리세. 대실. 잡다 돌아오게 됐네. 귤 무취르베스. 귤 무취르베스. 기니타도 귤 무취르베스. 정말 미안해. 그때 동네 다시 얘기. 도스다디. 말하니 보고 수부실로 가서 차네. 아샤게 도도게 다시 해 봐.
1: 钱的人 不过前不得再下下锅底，今天不过吃一件阿香咋了？有人过去买，给吃下锅。不会，喂，杨梅，你头光个你，不过是用不起个。
0: 대유쇼, 강구라서나 시에쇼리, 남자쇼 먹지.
1: 야, 디 디야 랑게서다. 그래서 랑보건두면은 안파 내수 디보스 레어차가 좋은다.
0: 야, 가르시죠. 가게 시에주면 좋아.
1: 야, 단들 랑게 보건두면도 사르보.
0: 팅아 라스다 시에브리. 그래서 교수 때가 좋다. 남자 하는 소식이야. 교수 된다.
1: 지 정말 너무
0: 교수 된다.
1: 나는 그래도 안 가지고
0: 남자 합니다. 너무 축구리. 교수 때가 좋지. 야, 다시
1: 야.
0: 세 뭐야? 교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얘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세냐면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그때 나서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신 정 규영 게 내년 재유게 조 내 총가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 재 다경 지적배 내년 재유게 조 더나낭로 내년 재기 내준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야부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재 마로 조와다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 재유나 전수당라 편당 개용 규모 지송다 총가 이배 연수유 사용월수 나고 데르시베 전남토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니 군라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터마외 성가도 피미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이어 바이윤산 净修堂 중매 금주진내조 미장라 세시유배 원란림나 원란불유인 배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피미 루트당 이민안 연바당 배주난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장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이추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5: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스 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所以也不是灵的
4: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口下了
3: 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在沙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梦梦兮兮兮的南部了呀南部方部也不是要的
4: 韩立方的我那也要多
3: 韩立方更重点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
6: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
7: 公司康冷素米主三百五，韩立方从康。
8: 邻国小南区杰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9: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进鱼品上涨，国统计局也懂得点。品种的样本不接脱尾，偏接也不准。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10: 狼活动物汤卡拉萨瓦，一年为个八百四十两只，预防八百脏水康都偏胖，预防八百脏水康起。日本面包、娘们脸汤、臭豆囊球、冷血豚骨汤、干辣四柱囊瓜、八百年菜汤、轮中八卦皮面、三个甜不索鸡、八百年豚油菜、预防八卦脏水康多皮面、人民啊、娘们脸汤、臭豆囊球、预防八卦脏水康起七连米年做冰窝、八年猪豆汤、八卦脏水几个鱼片、过年皮包、各式秀、糖的卡巴的甜面、我用啊切菜、预防八卦脏水康起七连米年、切一八卦的大姜切片、西姜龙卷切出来。人民昂娘们脸汤吃的难吃八百年菜汤轮中八卦皮面三个甜不索鸡八百年豚油菜预防八卦脏水康多皮面人民昂娘们脸汤吃的难吃三年哈斯冲击娘真老狼国大昂脚松陆地卡巴两个月估计出气松啊积极也
11: 成百葱叶汤亲听闻城市甘肃当湖北菜中一年连年产就赢成百葱叶汤亲您玉米在这个南边葱叶贵快明年准备况且女主皮肤恰仓位葱开始赢第二葱叶南贵会准备况且汤全切随日区别在切所越南忙了贵个列国人口三百多年女主切土从所仓门所着内天葱银边贵个汤人口你给天内一顿切球贵在为

0: 陆丁青山 다들 가래야.
1: 로딘칭산, 녀란시오. 단등한저 낭중치고시. 삼자 가르위네 지마시에. 단득이지 마시다.
0: 로딘 자그레마. 나 잡전신예매. 낭원시바오 능미. 녀사바. 미슴 구유토야디. 소수 쯔슴 워머레마도. 카동시야디 마레승비.
1: 로딘칭산, 녀삼로. 아란저 낭중치베 레젠디. 사지 리제 지자기 람조다 튐보시라도 승비. 제자 년전의 내둔디 산토메저승부도아 장계 카디토 양주의 콩도 야고 취입치다 안능한 줄레센디 디엠 챔보시라 취의지
0: 주베
1: 아
0: 장계 진짜 시에유너 말해 좀 제시야유
1: 삼자 가리네 뚜인야 치시
0: 녀켈레죠 키즈 낭주 제부디 사지 리제기 지자 람조다 퉁기 이네 사지 리제 람조레 지루 세상 주어를 뭐
2: 유법 다 뛰고 마세
0: 수수 견제 마시 없지 미교 중재 또다 장가 집는 시 로비너 빼러 나 치카르 저체 로디 찍리 찍 토야 고기 한더 먹더 제베 투접지 한더 심슈 접도 비베 투접지 한더 바오 창미 아시도다 주신 우리 시에마 사고네 로깁지 디저시야 이제 소주기고 해봐 던도 켜주시 죽지도 그 차게디 따다디 힘도
3: 가르쳐도
0: 견주께 말해 말해 주무소
4: Borchoshi yo chung no yue.

0: 송송 되는 맛이잖아. 가 봐자 우리. 주빈. 미스니 가만 보여지. 당근아 저 주빈이랑 샘들 아니야 제주. 제만에 나랑서 낭조치도 믿게 당 맛이.
1: 지.
0: 주바야.
1: 지.
2: 오늘
0: 당 맛이. 세자.
1: 로딘서. 기란즈 거대 종이 기시. 로딘 칭산라. 나즈도. 나즈 첩지부시라 포샤. 로딘서. 기란즈 삼시다. 제경치로. 칭산게 세베 게시티조 칠크는 마슈라.
3: 成敏，俺从南州去个月，他那说个呢，同样活的密度，可巴心吧？点密度啊？俺点不着那么多，苏永国那里。苏永国那里是哎，一年可玩那个些。可是个那里？可玩那个多去？
4: 啊，
3: 是的，可是说，
4: 我周围毕业几笔，学了，上回老早打几下几笔，
3: 不过是鸟吃懒多哎。
4: 这的嘛哩，一年不过说不定，
3: 人家表示的，一年可是多。
4: 콘수 예락에가 가르시엽자도 자부 롭센소도 심으시제 대기사 상보샤샤는 가시보로 잉쇼샤 이다모니 인지 가르사디오

0: 톰들이 쉬는 전다케스 말해. 야. 그렇지. 니가 라야면서. 주라.
1: 랑가가니 키라 차르샤.
0: 네 가서래.
1: 뻥기라래.
0: 줘. 줘. 야, 보증이 봐. 그선 따나고대. 종글랑지. 니 소쇼저 제주가. 들이는게 딥지 야 호시게 부이. 이슈래. 들이냐 감샤웠어요.
2: 지스지스. 다 우주게 말해. 자람가는 범직대 베르가 쓰기 되지. 더군 말해. 샴주제 말해.
0: 이야. 영아. 나도 어때 저기 육샤쇼. 이네랑가 가세쇼다. 너 해서 갈 수가 없어.
2: 산랑가 가니 기대 잘 있으기 그래. 쓰시. 저.
0: 나 키르스 같이.
2: 어야, 난 레스마.
1: 왜? 누구네? 원두수다 허시가 조가 나샤. 요스. 장에 지다가 유다.
2: 조가 나샤. 명한 계획으로 봐. 나도 조가 걸려래.
1: 아시. 개비. 치료 메데스 대표민도. 나들레 장에 다 시다.
2: 진샤. 야. 달 주디라. 달이 주둥둥이 되라.
0: 맘자샤 걸어래. 산주나 좀 해봐. 할래 도르시도.
3: 아, 보고서 남철재 노영배.
4: 어, 노영비.
5: 노영비. 봐봐.
4: 밥청미.
6: 밥청미.
5: 냐부도 왜? 응, 냐부도.
4: 게임도 약도 안 믿어.
5: 나 꼬부 삼 죽어.
4: 밥을 농랑샤.
5: 이다모, 라포교 혹시 너, 고고 수수지 계시기 와 말이. 밥에 신소 채야주. 냐부도 왜? 냐부도.
4: 냐부도.
5: 계시스겨.
4: 냐부도.
5: 계속 가르쳐 무임에 네 식마 하리 삼주게 계속 아베레 시야디 저 긴수 아마 약천 승보리 네 혀스뉴아 계속 아베레 마시네 네 메시지 계속 아마 야호치리 이네 혀스 쌤 쇼아시 미스 니에디 소수 삼은 시 초하기에마도 남이야 미신달 베레 시규 어마리 니에스웨 니에스 계시스 겨치
4: 니에소
5: 破局子呢，看电视也别说，六大些都不过的。看电视那不是也的，可怜死呢，撑不撑下的，拉上水面是也的哩。这里，天水引起看电视那不过的，他那说，宝贝，听说屋里什么最大的鬼，老百姓听不得可怜死呢，伢人家说对不对？
1: 可拉水啥？我谈的不错，老三请没得过。俺俩可拉说，菜场的什么有嘛事？老三
7: 谈不错嘛啥呢？苏姐可拉啥小朋友？
1: 给你吃吧。小妹拉起连叉，大家给你看看吃的清楚。前点点，羊肉该啥个呢？
0: 光生一把就不得，要么是，如冰，我上去找，你去，叔叔去，行，多接触，叔叔去，行，多接触，我叔叔去，叔叔去，可以的，如冰，我你啥也忙，大去下，可以啊，那肯定去不了，杨妹呢？下面想吃一个，看嘞，拿下的点子多，多想吃点，如冰，杨妹呢？前面俺爹的，你，这个吃的些，用啊，拿出新手机了，前面俺那主要还聊嘞，明儿去不一呢？控制，不给面我都这么些。
2: 爹爹，江湖送上，之前呢，特别远处。
0: 你给是车兵。可是我刚呢，中路面这么些拉客的，你不给我安置一些不是？陆军老周，咱们也活不了血的，过过水水，现在好多啊。
2: rāngē nāsā tī chē tūp tūgē. Dōstā tū, nā bā sōhār chē bā.
6: Āzī, rāngē kūnī nāsā tī chē tūp tūgē sīgī.
0: Rāng nāṁ jū dēshtu dā.
1: Yē, yē, chīngshān, chīngshān. Mī sōhār tū mī rūwē, tā bā gu nō māshdā. Dēdā, dē, nāsā tā njē tī dē rīshā. Gyōz, tēp shī shīlā tā chē.
0: Dada, mis uji sada jasmi dhuwa, koto khasmi dhuwa, gyo chi, da sosa di mamyo lodo dhapsa shim dhuwe. Dine mamyo lodo, che dinti, nga chu shiko, chi chun shakwa horda. Dine kome na chudak dalu je, mamyo lodo zogori, kod kome na shwa, mamyo lodo nye da yega shu. We, Qarukar machila, shima do miso shiurda. Miya shiabilun shichi.
1: Ashum...
2: Di sena pento urbe.
1: Di angharina. Da gyoz gyo. Ashum goshda.
7: Rube, chiriya ashumurda, pika chunye yori.
1: Asi. Tanda chi sol tuumdu e. Giri zaychoo chen, nye genki jo. Gyoz gyo.
0: Yunga, yunga. Gyozi, gyozi, gyozi.
5: Dira sani hurba, modu sri. Darsi maja, nyangja jinda. Samsho. Nyasgabshi. Jikshen tiri khenzu, ngakar shindu khabri. Yinan ngamji mado nimji. Nye yao xia pingzu ha kukhri.
4: Nga dogi.
1: Le nye le kala si na.
5: Hang la, ra ma gyuda.

0: 아무 칼라사 모주가 가리이나
1: 럽센트 소마사나 수치 칼라사 조마리 나이지 그림두에 라이더
2: 그저스티그유아 그저스티그유 텐다 딘데스베 비게 텐다 힘을 잘줘
3: 아스티그유

0: 好了，不过这王子的心思呢？看来没事的，谁不拿点点啊？谁不拿点啥不是？看来你的这家商嘛，困住些对。 장회배
1: 뭐주시다 뭐죠? 미디어 미도
0: 닝지 중에
1: 제 뭐죠? 뭔가 라니 님도 없어 라닝 마치나 아니 이제 할 수 없이
0: 아니나 같이 오래 대원아 바라가 준비 주다 타라리
2: 주무지다 마체나 나무 탐지 장장이 제비
3: 윤데 육베슬류
0: 부장라마다니 아무소래 상의 콘소 전부 타라치기 니한테도 돈나고 마디나 지마 콘소 그때 자로이나
1: 你也工作，瑞海了不咋嘛事。等到没事了，可以。今晚工作全他见下属呢。你问舅母头边瑞海菩萨，工作问舅头可以。现在他跟俺兄弟结婚哒。快说哎！让俺工作爷爷前面好过，你那今晚呢？工作忙过你用过是呗？
0: 你身边可多些酒，大姐呢？克拉萨还请酒是吧？嗯嗯。表面上的我也没多心嘛的，人家也说，看了嘛你呢，人家兄弟。
4: 记得吗？真的，俺们他们姐姐讲一句。哦，青山，青山，俺用过的。哎呀，对对的，俺什么也没有。
5: 我在这问，让个姐还用呗。
4: 让个姐还用过去。

0: Шумэ, рахачих суда. Хомэ на хуоди, дыр яхан жэ шунсо.
1: Тэнду чэг сэш лаша.
0: Жэша. Гоши гэбчэ. Куни ртун чула.
1: Алэ.
0: Хамо дун чугурэ.
1: Агос.
0: Тон тума чимчэ.
1: Чэн дэгэ.
0: Мамэлу дон нэсэйо. Хо куни гэ дунгурэ. Агос гэ.
1: 죽인다.
0: 그렇지. 왜? 군인 그제도 아.
1: 아, 좀 저제. 코 군인 대비. 단다 차르친 비서십니다.
2: 대지디나.
1: 야, 왜? 장화조아.
2: 제가 단체 명하지 주래.
1: 아니 고다.
2: 고디는 용마리. 미소 투부리 봐. 강조 지명한 제가 좀.
0: 창원산 용마리. 보증이 대식 샤무도.
1: 어. 죽네. 죽네.
2: 가르쳐서.
1: 다지 스트레지 제우민도. 군이 야라야 도와.
2: 와래.
1: 섬유네데스 칭상 탑시디 문에 편부시도
2: 어 딘데스제 정주제디도 그래 아
1: 쩍쩍제 대샤 쩍쩍치기
2: 어 미디니 저기 중샤 섬유네디에 지러 랑맨쇼디 편토스 중아 락제디 랑게 가네 장바 아
0: 지창고야 여러베 농구시던 떡겨로드 마멜로덕이 능교기 하금두게 김세지리 탄들로드니 차다 니에랄레 창고시에죠 마멜로덕 서신든 소통두 나오는 생이 자셔죠 제자니에 접시든 되미
2: 문에
0: 문에 이 아지디 니랑 자꾸 셔죠 나 중도 응아 좀 나아겨러 중로 면 좀 셔리 주주 유도 앞에 샘자가 주유 교리 거 진짜 걔라서는 좀 셔죠 멘탈이 좋아야 심배 마세 忙这个觉得起来是他水平。长谷县呢，偏女一面也羡慕说，看他长谷县呢没心嘛是不？长得挺好的。
2: 县呢，生意难过走些，俺们当地主些些几个吧。
0: 这乡下还小嘞，老铁话里呢，家还要些新民多个。
2: 俺是乌兰牧区的，还是搞了主要的，面积差劲交不起。面堂地主节的奖品呢，

0: 고진이 봐. 잠깐 화면에 갔어요. 나하고 근데 나 타고를
1: 쌈. 어디 유니맨이 화면에 어디 탄구이.
0: 잠깐 갔어요 봐. 잠깐 화면에 어디 쌈이세. 你 구아.
2: 왜 죽네? 죽네. 장애 고매나 어리 죄제 갈지가. 딘제 신예 요즈베.
1: 디 주침이 얼다.
2: 젊은 신부시 크기.
0: 긴지 컴도 제제. 나온 시베.
2: 디 어리 잡아 유베. 자탄 털기베. 샤몬 치르다. 깜부차스나. 오리다. 지구지기하지.
1: 용씨, 예문의 이 주침부 열다. 이내 지금 괜찮죠?
2: 그디 차유는 편부 열시. 인다, 파키교. 개징 마시.
0: 대표배, 신다 결론 해봐.
1: 로 대부치. 디나라 지금 가비 주제리 또 쓰지.
0: 日本 월 대체, 이 조시 대체. 면사 조대 면가 날 형마시. 샤모다 솔 가부디 교.
3: 어쩌? 어쩌?
4: 이다보 여보세요 대화. 본부 찾고 제마 대시. 라고 얘기해봐 룰루시. 양자진이다.
5: 다음은 활동유, 로스틱스 비오리, 양자이다.
2: 응?
5: 조회단 드디어 집에. 아.
2: 다시 이게 정기나 민응하지 구시야. 신부시도 와.
5: 공부해 쇼게 구리.
2: 남시 정문진 대할 강변 알마 대입체. 대통 대할 활도.
6: 정민계 권수무,
5: 권림지무
6: 럭비.
5: 양자이다.
6: 마다 누임도.
7: 정민승이 되나?
5: 갈린다.
7: 갈라이네 카카.
5: 갈릴 줘야지.
7: 샤이네 카카 간체 싸우리.
5: 갈릴 줘야.
7: 대부 사도 말아 봐.
5: 양자이다.
8: 최장.
7: 등대 화용세. 정민게 등대 쓰워리. 소송 문제 제모도 부디.
5: 나보 나이다.
7: 가지고 여지.
5: 갈린다 갈리. 갈릴 줘야.
7: 자승 대 정말이.
5: 갈릴 줘야지.
7: 정민게 계속 말아. 화낸 사람이.
5: 나 시집 왜 갈도?
7: 보고 들는 거 치도 봐. 내가 나도 신기해. 念了花情我 我,
6: 年岁都走了总大家要考虑了老年时代三个那了看啥着是吧两个姐弟真的有事有事你来给你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我死给
4: 你大母让跑脚是吧跑脚为呢开天气的年会天送给老天所对要我妈年为呢来我就把事就看了吧那不重视
8: 爸爸他这老不愿妈许的老不也把许病奥林这样给许娘托门都
4: 老不也不重视
8: 估计爸爸
4: 乱到啥意呢老不也不重视

0: 라고 나 미스티다.
1: 아고 조고나. 아고 조고나.
2: 용거이다. 용거이.
3: 게데더디 메샤스리 샤삼 주게니. 틀레디. 너희가 먹지 참으래도고. 랑가 바모 소고 쳇 화예. 라브르야.
1: 나 란체냐메. 어우주고 나고 봐도.
3: 너희가 먹지 참에 다해람 채가 저리. 바고 세제 가승이 봐.
1: 가리 먹지 참으스.
3: 너희가 먹지 참어. 랑가 워싱메야.
1: 워싱메.
3: 돈이 봐. 파고제스기.
1: 잠깐아 파고제스기베.
3: 누구야? 슈다. 야. 슈다. 야. 찌리다 야. 슈다. 야.
4: 롱나 내가 아브리. 사야 쳐라마 동고.
3: 답답하면 좀지. 대사 주기베. 돈이 봐. 얘는 휴브리. 내가 뭐 차가 그렇지다.

0: 시켜주. 라 주셔다. 은님도 니에도.
1: 용매. 캐나 예제군. 같이 유. 더도 된 제시는 아게 기군다.
0: 기기 변시. 은이 사사리. 자세 봐서 왔다.
1: 라기 내가 시기군다. 아지 잔디 됐으면 라. 아지. 你这算不了，你。
2: 快去！快进去吧，天子快去！
3: 娘们，我有血多尿。
2: 血栓。天子，快说话，怎么说？马六大姐。你来，马六大。
1: 天子，快进去啊！
2: 快说话，
1: 就照不对的。
3: 就叫照不爸爸成名多少都是猪的光跟阿妈王爷写的话。
1: 照不爸爸我做了八岁八的开明度因为阿妈王爷写的也马上把都是有小女人也没多。

0: 야 미키비 너군 대부 미타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마도 봤어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베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아씨 저디나 캐스트리지 야제차차샤
3: 작캉부차다 식즈코야데 수강으로 골바쁘데 장모 마다사치 세상 로게바주 짜주야데 배주시다
2: 로지 파주 짜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스능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3: 당아주데 짜수 짠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네 멘즈단데 망고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데 가서치도다
2: 로지 파주 짜주에다 짜소에 오네야오도 짜장자다 식즈코보제 제체후도
3: 도도 짜캄보다 수주 메가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2: 로지 파주 페지나로
4: kingwe jingwang gamjik la gor yadang chu chu ru yi tuen che sar be si kyong khong che gamjik la gor dun chu dun gu le che mi gu gam ni yan yue che khong che gor ngap jung ngar gu tha gu sur gu yin be tum chung jik pyu yu tum chung chu chu nang ne nin dun nang bu che yin ne dun yu che tuen che chi lo che cho lo ji pa zhi gor ham ni zhi gor tang yang ju gang tang la ming ne chu gu che ba xi yin lam di tu la zhi guo ge nu ba den yu be sang wei dian bo zhi ne zhi dar guo tu la

시릭 쯔미 원앙리 폭삼 상부 뒤람외 자부청청서 쯔베 스모알 행게 공감사 난소 응얼균 시샤 방게미 돌리 채나 신젠 충월 가르치 크균어 미치 충어 충내 충 다치 충어 뛰어내 충 시워시 타자시 뛰노 디진 취 슈누루 충 치고의 뛰내기 차샤비 내래 아바 치송 토이는 뒤럽사베 슈누루 충 기신 치아티 럽스 멍시 소울 지제이는 추구서 뒤탕강 안에 살로 용치 링내기 남바 표송 석회 럽세기네 구디나시도

0: 당당한 저 제고 때내기 롭생원의 차샤나 어저 카체오 체와 구다 진저카 주구여와 체샤오리 안 진저원의 차샤나 간조 단다 어 레체 진저다 첩된 진저 대신 간조 천재 리체 여와 체샤오리 안 간조 레생원의 차샤 단다 어 제고 때내리 양조 양칭 진저다 잠년 진저 링부 진저 대신 간조 올린 총와 진저 제요리 대내 간조 첩된원의 차샤나 나무 되시다 함을 진저 디싱언조 샤프트 디제요리 탄당언조 천재 링문의 차샨 야게네 천당언조 지치런 변천스 진지디리 탄당언조 제고데네기 롭생쾌용기 롭생기 뒤충문의 차샨나 지뒤다 뒤뒤 야상다 군상시 소리 탄당언조 지뒤다 뒤뒤문의 차샨 탄당언조 사 변바다 사 니마 레야 소리 디 소의 뒤뒤디니 쇼베 수수 주분에 제 당부에 봐도 다 치료 수준 니분에 제 앞에 봐도 조거리 뒤지나 롭생 기술 조거리 안주 야산다 군상원의 차샤는 뒤지나 롭생 기술 조거리 사 부부다 바산다 사뱀다 니무스 조거리 안 안주 제고 되네 주체 로 뒤지 조거리 안디나 로리 안주 자갈레 치조 망본제 덤요리 남무대생원의 차샹 안주 니도니 슈 작솜로리 안주 개급기 가르테 채물이야 접된 차가 중요하리 디마생 안주는 니 진데 죽베나 로리 안주 레세기 남무대세기 진도나레 피중기 장된 저 시텀요하리 안 대외 양주 르생원의 차샤네레 안주 니도 니스 저시 로리 안주 페랑교 종기 로양 진도나리양 저 링부 레소부 자가 앙숨부다 피중의 장전 저 톰요리 디마생 저 제고데네기 캐치된베 함에 진중군의 차샤나 저 니도니 슈츠지다 접시로리야 개거 림베 지구 메도기 자가 인제 톰요리
1: 밀루춘주의 대행군은 지금 길러가와미 소원은신 추구추의 팀은 계급 뚜강강 치밀 카디 토르 데미추 이왕 초보타 랑종키 링리 규제 진도 소기 날이네 차가양 통요 유마세 라스 총기르키 남은 뚜시 진도 출리야 림부추비 표준 샵줄 추리 라리야 찹뚜인 치빔시 라바토 추구추 찹뚜인 체비 아진 함무 계급 신비 지구 미덕이 표준 차가 체제 토여시 레치 디노디진 최신의 로춘 최고디네키 미소용기 통매 섬두 무튜디 송체디 로메 캐주 강리 원투치 무튜디 루치기 뷔체 레스다네 주인인딘키 로마 소용 체바타 찬롱키 시딘 표숨 초수 동어지 체디 군주타 시베 류제 지리 연주제 큐용내 피게 당토 튜럽사베 신딘벌 교율 주린 지신여시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섬유 다딩기 고급 대규 초비 장람 샤동 톰네 런 이슈 침배 뒤지틸 칼람고 쪽지 지구 중외 버심 침부기기 두지 송부지
1: 근데 용변은 롭중 쉬야다 안에 소소인의 야게 쪽으로 삼지 주비 아 미세가 양타도 한사야 된데 제매 이내래 소소기 메시나를 중바다 랑기 가라하고부터 쉬베
0: 카디토 쪽지 차서 우체와타 카디고 스무에 테뮤디 브레이킹 조지티 덤비 냠주 제보시 인라 삼류 베리 시간이 세용외수 척류 제보 제보규 닝진의 패배 제슈바 장칭중키 배규배 기럽기 닝도 제륜 조월 체내 조지 제보타 막디 제보개바 배두괴배 지르당 민배 런달링외 차가 앙탕부 토비부시 제슈바 장칭중키 서시디토 미심구외 덤규 망보 퇴유 러시아나 진지 치드 루틴 겐럽츠 락도기 지시 코드윈 나외 터지치 슈규 인시 송부시 제괴토 시림기 지슌 쪽지를 띠네 미창마 쪽지바타 규비바 규바 체디 당기 지슌 사르드 망조기 심스 송도 군디 다르시 차념 서법 터제 미 시동 연심배 강중 사도 적시 冷不下동 토바티니 망주 冷不인라 타르비기 冷不야인 대공 정시 꾸무지얼 까부타 튜인진어 서기 망조를 강해 치삼 체그유 별랑경조 뉴르기 레지 튠서 당지비 당조경치규 니티티 레리기 튠구늄지타 각주투부 제바마세 멍주버바 용교를 람디양 체배 사투 망조기 렁김기 과근의 폐계기 편바 롱주투부 중유 다로 랑교조 뉴르기 레리 튠서 당지부를 정용기 시림 원튠 당지비 千年라유부시
2: 年冬秋古罗儿上京九女儿给烈日天策当支部组村当运更新别人归安心去年牛三部所来陆将七八千八春这样不同年命为出车孙灿孙月别人女前去三空七对跟这么来做不满些将用给宋军冷天阿们跳舞唱的到他烈日给托他们体位念了琵琶用特别月天空牛之他巨人的别入当我所去 上秋牛给烈日给透明着准给切送去所住马入他居住偏这给切送去所你托入冷皮阿面托给古门江别着准给切出去日新马入接东托穷月偏来这些古门东岗位内圈他去穷去同马儿我所日西这样新给明白呢他将我所日听我就汉三盘忙托起月他是神托牛给皮给参与公司里面马棚服役他家 我们观众所几千年人类建筑缺点牛给烈人是不教事情不满些牛给为了个样体外陆团建筑缺点牛给为所推动的马球他追拿提不所给能去推牛土清运气送不至牛给烈人群做当之别其旧登进我牛给为所跟真起来看开兄弟起为句最年谈跟真两班朋友请不求月京东送追开他是二最看组织 整个右边从所恩诺托拉塞最看南年给右边，居住给库人民用途东土不塌，查到俺女推最讲通土东土月。京东偏将金邦达送追参与公司最年几年，梁云海去。三年人工给最看做不贴，我们看跟真级别推最通土情与及送不至。推做当之别，特同基心深处居住住地。
3: 云南监护烈日的状态最不塌，牛基委期望跟宋切别上次人员去盲测东产烈秀图表车点图月，凭借天所宇宙前途而给跟我明年，特地些许马拉准许切入到我谈查，三天拆些谈古学说，天天天所启动给特朗亚加切对月，你多你三个月从所东忙学给个说，三天天天行走烈给天所。 到我江边呢，跟真去在听，顿之喊什么他？我说我去转七东喊十年，三天天天穿梭，借用去了二头一百日。贫穷顺风牛给参与公司从业几年，王子进去，谈的开车谈天工困难，铁东前途给原来，俺崔家，铁家管长托，过么连把住他，通知也不给给月别，忙错也用不潘女用脚，天天脚托给月几送不日。
2: 当他我关心基督之我他，恳求三天，将给烈日批给穷月。平壤供求牛给烈日群所当之别，群外刚安说他，忙做偏得给你了米的，所追牛给去查大些对他对满意，将牛给烈日群所当之别书记这些样子，当做供求给车端度切的，将用给牛给多票记录之我他。 昨天托烈日点不塌，忙了偏吧，偏呢七十多个所确松铁军队兄弟给托烈日塌，三年年度批给主角工地家。

0: Nibre, and then you don't, and Jamie, you should tamane, you don't Jamie, you should subsui, lurp lina, long aging, and Anzuginan, and it's cynic, nudging more than getting the chalepe every. A chazanda, Tande Burul in a two. Mabuso seg, Nashuti, Turim, Shizam Jilaya, you were Jagata, Tindig, Tandigan, and also Tormek, Tindig, Shimchuk, Jebuchiore. Taina, two got Hambutina, Candarius, you two got Hambuti, and Taben Longo. 나동 야나면은 시동 예전에 네 시동 파르팀 되게 되림 당부들이 되림 니버들라 안에 칸데레스 주걸라 안에 니동 안에 다뱅게 롱어 시동 야나 숨동 예전에 숨동 숨게 버루지 되림 숨버디 안에 다뱅 롱어 숨동 숨게네 숨동 버루지 안에 되림 시버디 가르 수도이걸라 롱어 숨동 숨게 야나면은 안에 롱어 니동 된게네 니동 버루 왔다 된대지 그 안아서 되림 카 시점지 이와 된대야 제약했다 말아도 진익이 심주기 제부 된대지 야 톱대어래 다이나 대긴 권을 쉬비게 안에 드림 당고 뒤로와 다벨롱어 나동 네 시동 야는 맨날 롱어 시동 예전에 시동 부루 뒤급게 다 말한 줄 내 쉬 뒤에게 인내게 체조 쪼 가려요래서도 당고 동안에 잠만 임마 땡겨봐 이내 말아도 권을 쉬비 내신 도제 사람의 급기 내 은사에게 잡중기 인내 쉬자 가려요래서도 아니 잠만 임마 잠만 편지 진짜 배주 동야 잠만 쪼르 배주 당 잠만 쪼르 집에게 아니 가나도 잘라 아 뒤배주 당야 인도글라 가나주니 도제 사람의 콘스톱이 강마 마부초디야 고랑 제주 다라나시 지금시 다이나 되게 잠만 디칸데레스네 티레모 임바 어 카디 티르데제 임바 아니 숑벌 차샤면나 또와디 아니 뎁지 뎁지 요바다 좋아 디제게 제주다 디 되게 맛에 가려서는 안 돼. 되게 자매에게 뭐라야. 표준 하자. 초보 여백이 아니 거리. 다 야나마 사람아진 게 리모트인데 깨져라야. 대구 여백이니 마부속이 아니 자지. 되게 있는 걸 생각해 주시리. 대민 가려요로서는 아니 리바탕. 야나마는 예집. 아 딘지에게 줍자라야. 수여백이 요체. 야나마는 견자. 아 다 딘지에게 마무치야 턴대요. 아니 다 되게 시행시기 가랑조 다 Rignegger, or Nazi Rigneg, Tony Jesu, Mersa Tushu, Carre Sudu, and then Doromki, Turgundinje, Turnuva. The Doromke Turgundi La Chashavina, Maranzu Tungu Savona in a Chasham Changjorva, Maranzu Changsharge, Singjero, that Jagger Tungbe Sora, Dig Samdene, Tsu Yonje, and a Moju Chuju Ki, Tingsang Maranzu Chasana, Nansor on Jonjon, Tene Gansu, Tene, Tongue, Tene Sura, Tene Gang, Arazu Yunan, Tene. 벼랑경종 디기 사공수야 아니 또베게 서유당 알아서 코라코류 냄시 아니 차툰베게 아니 네 진짜 산에 마무치를 이네 아니 노름기 돌건디네지 튼데요 다나 중국 최용기 아니 노름기 돌건을 차샤비나 알아서 마부촌에 튼베게 돌건기 로제데 이나 아니 체응어기 진짜지 임바 만족이 나지기 따그제 이나를 심주기 종제를 야자를 종대요 그래서 마부촌에 단단 알아서 돌군디라 찡에 도롬기 돌군수야게 제주 찍 니네 미기 풍부디게 아니 아니 돌죽 재단에 가르려서나 마 카부제로 와 카마 부제제 괜찮은 말랑지 마 카강가 마 부제제 아니 돌군 나로야 아니 돌죽 재디니 마부속에 말한준 에 도롬기 돌군 나로네 아니 징네 이날에 코랑기 유수 곰시 이날에도 화장이 믹스에 되고 임바 된제지레스 다 마부초기 내슈기 디나라고 드럼 200기 다 드럼 200기 안에 로세디 안에 되게 코너 슈브나시 다변롱고 시동 야나 숨동 예전에 숨동 숨게 파르디스 다 대급수 있나 되게 코너 슈브나시 자마디 있나 가르레 수도 있걸라 안에 베데 잠다르틴데 땅 안에 제겐 망부여바 치라 제겐 망부여바 된대지르 다 이나 자마디 드럼 200기 급수 가르레 수도 있걸라 자마디게 티도 안에 레벨에 임바 안에 찹직도 안에 가라래서 뉴리아 슈베디 코디르 봐 징가란조 또와 딘디르보 임바라 봐 또와 딘디르보 임바다 샤브라디 안에 직야 돈 리부틴데 임바라 봐 딘데 임바 이렇게 찹직도 레벨에 유 봐 단 이거들에니 가라조 티 레모 임베게 안에 찹직도 안 단돈 가래요래서도 이걸라 데레 안에 둘째 근데 하장게 표준 쪽으로 말아 봐. 드림 담보 딜에는 드림 입어 딜에 있는 찍네. 말아서 도죽 제로 제당으로 와. 되게 낭주디 하장게 표준 쪽으로 봐. 니네 둘째 게직디 네 표준 조고 옆에 맞지 창제야 아니 하장기 보챙이 봐 다들 이게 주제를 찾아잡나 상제 니가 요래라 총기직이 니가 요래 시행기직이 니가 요래 영지직이라 수입이겠다 가나 주제 좀 민나서 좋아 표준 조고 옆에 둘세 망부직 이네 견제 직 수체네 아니 말아서 두성기 에 제제 안에 도군 나로야 배약 진짜 제주지 요래 아 되게 숨부디 나로라 아니 간대래 수리 다면 롱고 숨동 숨겠네 숨동 파르텐데지 바로와 다 대급의 인배 있나 자마디게 계주 조 가르스는 자마 나고 인배게 멍시 강라야 티디 리리 틴데 인 바로와 레블레 자마 인바 티디 양 리리 틴데 다 동부 동리 틴데야 계주리야 코페게 틴데지야 그 나바 틴데지야 통용 거리 안에 이게 돌군을 차지하면 나 동대랑 가라한주 에 림바 탐고들에 도좀 인바 도가 좀 틴데 도 레블레 시부 틴데 아니 도가 좀 된다. 도감 불감 된다. 답을 쓰고 줘봐. 타이나 두름 안에 숨어 대립되거나 두근긴 넘버디 도 된다. 도도 지치지. 아니 말한 줘다. 지인이 좋아. 도기 불감게 초시 도라야 찍고 찍을 때는 도감 중중기 두근긴데 소발에게 돌 쉬부 된다. 레블레기 아니 불감 된다. 진짜 뭐 인바 양디 쳐주는데 요래 마부속에 아니 두름 시에거나 차시하고 있나 되게 로세디 다변 로컬 다긴게 콜로시브 나시 숨동 네 니동보로 된데 싫어 아니 되게 가랑 좀 도제 사르마키 심죽디 나노 중국이 교회가 도제 사람이 나지 심죽디 나노라야 마부속에 카곤 할레버지 체어래 제자 되게 교견 마부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 니동 자매 뉴스업실 로라 있나 마부속 내 슈티 안에 자용기 나지 아니 로드 나지 사실 딘 사실 얘기 디나라 됨데 중대어스 다 사실 딘데기 아니 산이 치와 남당 주요로 봐. 어디기 야 제딘지를 야 최대오래.
1: 텐데리 전에 겐샤르게 원두라네 표기 도체 삶의 투급기 내슈 제도 덕배 하세 추구 내슈타 변조 시즈 총기 강마 종콘기 뭐부터 내슈기 골라 모두 나춥스. 텐제메리 전에 겔라초네 제그리 투급기 내슈 골라 모두 능규 임배 생계네 투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는 거.

0: kolelling ni sumbe dewaru namso cha dige mi namji namji chomor ziwe beyu di sebo to ze mi xie dong dun ge zhop ge yin ki tongan tu ne yu zhong ge ce ju zong ma qi wa sun be yin be namso ni ge kam sung jie tang ngui li ji xi jun zhe te wei nam xi dak be yo che de wu yi da wei ming wen be zhe ba tie jie du dui men tu be san wa ha zui yu tang ta jie ge kam nan ba qin de yin na 통주메베바조네보 돌아리면
1: 개강신도체외 사도의 지우이 긴강만하니 천십 천십 안 한고 잡아 집에 가제 루즈지 이마 셰프체우시 마오니 숨나리 양아 주의 체시 따라 외내 땡게 제비 빛이 두스니 내라 창오의 빛이 독시 빛이 창마 개가 침시라 손자 예제와리 야 창매 취뷰제기 빛이 두에다 라제 주지 사괴 구류 라제 천대소 교제 내부 지로지세 다 뉴저 중남 유자 답답시라도 대응 아주 저도 초별름디 님부디 규고 요시 교제 추주제리아 지리 숨주시 뉴저 제체 망체와 추주제리 지리 숨주시 다 뉴저 중남 유자 퇴시시리샤 나조 너조야 체미네 추주 숨잠지 나라야 레그도 대응 이미나 추주 추잠지 고시
0: 랑코르가 장외디 하스총기를 덤슝 종라 초니 듄도교 남손디 하사총결키
2: 진보, 나 제석이.
3: 난 가리 산디도.
2: 나 지심이 있으실 거예요.
3: 네 나라 가주요 아래.
4: 뒤요리.
3: 어다 지규요 아래. 야, 어나 줘.
5: 와, 야, 퇴줘.
0: 사마처 뒤치에 차로와타. 랑코루가 무튜니 남수의 조선 뒤교체. 까마시 가르사치무이 근두응아르시 뜻이 제일인지 응겐지 굴기 我们在设计的中国策略看错别的心就所以做这几个游戏我们在策略里面看的这个呀这个策略里面有些设计的恰恰比那团队托了策划团只有苦力了确定这些策略其实就是方波堂如果提他定错过图比都撒过这个钱给人心比对设计圈你需要不堂你们你送卷卷钱给地域 明儿, BTC
1: 当不提得是千里设计的你活都有文章你写空看旁边的没事来了喂必须多去听大家刚来看不行恰有别你过了怎么看不着我有多少钱啊学习不起来读你为看看了吹不得个那么啥多少钱是现在给出修建推进来写着给套话读 这里算在上面没钱不当就要买谁年纪没什么钱到处的在这前面呢没肯进派的别偏到要谁那么做也看不不有的三三马球在这里下接了俺做派团看了肯进高业给没心拿不定这这里按啥钱你没心拿不答应的我呀老朱开始杀到用电谈不成俺做年数几个月给中的
0: 我也按住俺做多少钱？十八套在民，系统结结实实。恐怕不够，苏龙管把点乌黑的药汤。铁卡尔，你给我藏满了康婆药呗。这里几个没新白了，没菜了，如没水，纯粹几个大价钱。

0: 남자 총무니 잠리토 서버 토슈기 처주초 체슈 체시기 총회기 자견러 제링의주 제동국대니 슈하유타 초치제디 미랑수 주시마 동교를 뛰게 조절에 깨신지 요라 띵링사라 미갸다니 슈레 개여베 멜로티니 결하기 뒤상규 남수 등이 이시에 초배 초기 무디 독지더불 교류 멜로통주로 망병연토 히말라야 리차유구이티 뉴슈오 남수니 서슈인기 체림레 초배 치우식 인식 초디 시대니 멜로통교를 주공기 나우유 한후 뒤럽 공매 금슈리 힌두 창립탕 이시야탕 유럽 창립기 유린 전류 제발디 터두 년친 당내 정규기 서시차니 리외 초식 초대 杨新家切了国家的秋天啊日作的车都车年度你这批了中国车里看错别杀对行就所以你们这车是不是把你们杀对了看着南区地位处于顶层面我们家就谈成就你的处理呢成年人有没得托呢中国处理身体那么杀不对的存疑杀对处理体在这必须连托不到对你没落体节人都没有切的 最最近金东西当中南苏定义北村及自由行银边原理错定义林家堂那位擦胸主尊行者了你三个在讲有另一种野车的对马的盲头松林恰藏我行亚萨图不堂写入几家孙堂都是一天把牛牛银边成年车的四零三美国了四十千美人穷国的陆剧天天行当找完了推个门找位南的堂秋节给他们求定解三百个月吧马赛恰克隆车修堂
1: 出个托门呢，那位监狱的特狗牌，长马恰长玩，伢咋切有？放过入卡的两个人，陆局一咋的猛西逃，顶队南村接他们那把拖入胳膊他，铁打几了几点去拖呢？南村面线恰长行，出不起就停。眼前呢，杀队抽你，腿会拖了，那么得军刀去帮不起这下。俺最心就切不住南村他，错别杀队，我们切开这一米。
2: 写到图不是，俺最陆局里也写个字，听队里呀，大家也签名，年轻有人去南边军队写到这个这些活动图上。
1: 吃瓜的图不写许多啊？爹呀，你上我再读，怪不是？听我托里呀，爹呢，那么做很多，他人不是这样写。
0: 俺最白西连子谈不提，俺最实际的是，成就给财务穷穷就是。谈到看不提下，别的年不有这些，出个头路绝对怎么？财务低的，俺们做人有几里呀？这又是谁？
3: 前些吃酒的，恐怕谈不提，出不领就难，各做各的。如没错，好心俺们兄弟，咱到去他们南头，十年前出去六个月。俺
1: 最晓不得其他的问题。
0: 给他们三马大姐的月经，必须退追他。啥家？俺家姐姐的月。七岁那两个天都得不行通路，三十来天车，猛些确定催吐前边，困得谈不赢。
4: 再用个呢，初一两天，通个托，春节比较当巧些。
0: 往后一年，他等初一催吐前几天跟过一，光个催吐两天，连住几个把马赛，落不着错路，必须做那趟，俺再困得三天加个几月。
4: 科技点难了路些，俺们叔叔前边两个我呢，临时民族，但一起也出不呢，也还想签约团结者，但一年年前不一呢，但艰难几年之外了呢，是这么了，两个车的，但蒙西两个停车车，但恐怕日日前几呢，一起也出不团结的，但前面。 广州团队呢，俺俺给读书穷穷些，结束不要涂鸦给，一起请我写作业。两个俺团结，他的涂鸦机出对七几年，出被单，啥被，他都你三个不接着，接着出事情了。我这下，这样这单咱们能去一个月开始，送去西北咱们接着，开始俺厂俺姨呢，出趟不写作业时，但俺去南区去北站的最低也不写作业。
5: 송중야구토부제 제땅은 지나 도르준시라 포함이도 다 계시 지외지그리다 박조사르베직 당제 제급이나 초다 강내 지면 당제 십자체나 다 시내 티둔기 정신제 저그지
1: 디 인상 회사리샤 저 토기도게 어야 랑 오두시에 마슈다
2: 어야 샴르야 나주 두야디 카레스나 남츠 담지 다다 감시치웨 뒤지르바 상매디에 뒤다 디주 추딩기 지신시 야르카 남주 추고토르 줘야디 니고르기 캬룸 슈르 용구유 자시 야르카 주제 토르 친제 슈르추 마부요시 제자 야르카 체주 배부유베 뒤수 추가 개종요시 네가야 창마 추디기 코도견시 제자 탄다 캬부티요시 남주 디규니 캬부자지 추디기 정시 도우시다 용도와 간이스나 디간리야 지단 참아 캬부티샤 추딩기 주제도 레고 손자 딩리야 베디 캬부티비 주마시 하고스마 와야 지난 안츠 디야 이공시 캡지 덤접기 정시 도우인다 차상와시 두게 잡으리샤 사지디 갸침시라도 덤접 자막한 닥타시샤 아 루스 저지제 유베 와야 잡으리샤 난주 바조응외보 딱제제제 마비 도우시 이쇼라 속에 바조 드리기 정시진단라 난주 상외네 딱제제에비 정시 내구시라 저동 상외기 딱제제에비

0: 당고 넘실은 유도 침발된 채무 강 침부법. 급필 랑원수 강소 팀이 짐주 태라 님과 침부 수요.
1: 강법에 내주 뒤제 답과 체시. 예르디 차부만부 법의 외자 나주급이 미메롱도 나려야 조뒤자바 남과 취케족이 급대디 내주 자차부 수원자 등접타 취나려야 류비나 모자자와네 타답요마시 나 진룡예도 좁게 로려야 先是从 조뒤 남배디 江浙마시 남부 양사리 인배간라 남조리인해민도 랑고 조사 노비나 문에 묘지시라도 니가 이내리 하장기 챔부도
0: 방보탕 주가기 디린 랭게 개체쉐니 룽감 체메 비시도 주테이 룽감 체메 비시도 외 직체라 초조의 집주 시계링 로동 귀기유 대토니 콘종 예바르토 초계 년담 긴조 배 김산제니 로교르히 리슈 체급 전통 초조의 니하 제어규 Rumi Tsui Xinne Tsontam Kinto Bei Tui Zang Xing Nye Bari.
2: Ojem, Dato Tenshat.
1: Wan To Jena. Acha Lu Ruma Juta, Rangke Lu Da, Tse Bu Shidu. Labu Tse Yung.

0: 다가 잖아 지발아. 나 수수 린초. 슈다. 슈다 키라 슈나다. 슈나다. 네 시에 키라게 고난 두겔.
1: 아, 콩고 고마르.
0: 아, 고마르벨. 아, 디제 임시. 나주니 배조 롭젠기 健康 롭리네. 뭐나.
2: 진짜 롭다 참.
3: 야야.
0: 어디지지. 나주 다리 요야디 저 너불라라. 저와 제비. 나주 디가야. 제체 지구지. 직결 치고 삼초. 배지 추주 십시십께 뜻이 틀린 진행이.
2: 저 누구라 감바 그저
4: 방보이 디카르용 뉴 세버 체지. 샘자 코웨 내티엔 쪽베 체도로 바치 규 켈린체. 빌린 직제티 캄베 토카르 쪽 규타제.
0: 직니 숨 슈케 클린다 클린다. 어야. 타고 야고 싶어 마.
5: 어야야 야야 클린다. 클린체 야 짜셔 아.
4: 초주 집주 십견나. 균두 커우 트기 루리 두두 임타. 대체 마비타라 체리기 딱제 제니. 바조 견자 제디. 바조 응어부 칸시. 터리니 룽탕 커우 규디. 디카 치유미 딱제 치주 임버지.
0: 나주 룽감 치모 뜻십 체련 체우시. 대니 서주타 탄도 자지신 경외 마부지 송제 체니 차창외 동고르지 속시 대제 주민의 초용 다 차창외 권에 다제 경감 고르유라 시도 동시
4: 룽캄 체미 비듀 록주 간에 탁주 투지 루카 무투 비듀 서지 제마텔 뒤없이
5: 오야 흥을 시담다 초제 유세 계셔
0: 난주 비듀 서지 딜라다 W 뉴스 계부시

0: ninkun simba tang konzo chontam ki sadong todu ngesu gyabyu
1: o ya dabdi thukpa linga shu a
0: konzo ro de tang dabdi thukpa so kirkyu yu terde kama chu na khala chabu su kyu chungwa ji sabo to zai mi xie dong dunja simbe changye di kawu chwe du to chabu ni long tong nang ki simsu yak shu di yi
2: tata ngan zui rukwa la rumi maru maru chen za Lekwe gyabje, lechwe inye topshiratu. Ngwema ina, jitaan ngata kalwa chile yomashi. Kab titu jitaan chane, tsabusoya ki kala jita shagmintu. Jeza tenshim sayate yushi. Sajideya, jay sayate nge chena ngune digishre samki. Kanta leka lechub chumbi na, kala sayabi nele chowa shimushitu. Leka mhazabi na, kala sayaki samnushita zawa nemitu.
3: 他这个前夕的苍马将大铁药的平均两年前边兄弟女为七十多个药的且在苍龙个巨人天了偏到清不清老朱错爹说的爹俺不及细想俺不及细见俺最好过嘛说且在让给俺的六十天去的苍美兄弟给督长托个钱
2: 可以可以姐，操作马进了，是不是进了？哦呀，哦嗨，时间还够么说？人，俺做德西七连起来的，人单月被那最忙怎么些呀？给切多些，托三堂张三七不久，对面那些人出着天，崔大康都见面，再就打起情感也不行。听这些，俺做崔大康那个逻辑，也是也不消失。
0: 就最是不是先别人去别都参谋处处？你送天杀了德西片区，方波如家去设计你学干涉区为必须来的，你注册。基地地到这呢，出不趟，打吧。三个月前你学哈路一百马赛，可恶的马被砸进西康，路不图西为出街路直接开了又不行，马被提到了，南侧路更加大个七八单。
4: 托刚的草木田，我有的健康三万多元了。马背仓嘛，坑农村的高粱塘，恰到个结实。如米村，明明隆冬，红心金节瓦塘，卡车都没了。田里哪里塘人种看不完下白，他们家都不一。大弟，点点高粱看不起他穷些，但一年高粱地结不进去呀，是的。高粱吃就地，但结不差不些。但地里吃高粱要嘛些。
0: 但一年台里必须开始多月面，年节还过不久。
2: 台里按最必须多月的南方也不穷苏。我那前呢，南村龙王塘，这是七零期小区里呀，康索铁皮下，铁局里呀必须都是几个月马上。接着必须多月的南方也不穷苏。
4: 哦呀哦呀。
0: 崔大康头。
2: 瑞克萨贝连成国粗约，瑞米村来过一年，库里姆塘田巴马贝尔达杰进行约不是。三个西港康图西港东瓦塘田内西木努罗塘唐萨杰几约？
5: 第三家塘金瑞的金瑞日达。
2: 小兵里空的局里腾新杰的，开营人二塘杰局场一瓦几几约？ 南村的队员龙岗前面几列别些呀，这里做就大杰桥不是，看来且这瓦桥不是。
4: 今日的拉瓦车就要马上打，龙岗前面必须今日天呐，匆匆都不得，接下来弄呢，拖车车过几月？车站去西街路西，他就得继续去西路西，拖车的西路那就路往前路西。都是当差者，俺做他电梯马币打车去就了，全租就借彩铃图标识，俺做天做人手的带出个多，几千年长嘛，就因为不要卡在地，两个啥子啊，他两个啥泥日下。
0: 年冬日子长了，一个人天气了，比都天气差不久。南市第二场热汤，每日给八座康阳天买杯。可能比赛只用呢，也不用不汤，去比赛也不用不写了。推出南市第二，一些也出版个在设计一百元呢。从哪个角度做人心图团用的愿景？太阳，设计前面可无地继续用。晚上。 규제 긴준도 침바탄 뒤니 터리니 미톱 규동 지수 치료 조신 여바태야 맹윤배 뉴슈수 교류 시도 대다 투벌레 사투 지우이 당장 뉴바 용자 체유라 소마티르 응미긴 전주 체신바 낭크도토
3: 계시잉의 렌탄 여바타 소비 토간기 피게 텔라 편도 여바 카자 역부 시라 규톱기 유나 땅아 디가 대티 모두 서시 디튼도 베드 첸드 첸부시 자유
2: 그거 유비나 내야 체규 유자 내가 체제 되도 체비 다다 삼도 돈디 내야 로시 대샤 메제 나느야 로시가 세야디 마후 메바 로시가 대시다 다도 로니네 숨바르 대비나 로주 교고 신조도 가시 체부유 나래 파이니 바지기 그리고 숨겨 비네 된티 퇴무 토리야 퇴즈기 체르지시 근데 레스나 퇴도 나느야 중제스 개요 대야 요마시 이네 유진타 타바르투 세지기 겸줄이야 삼르타비나 심제치고야 자완님도 카리스나 미지기 세콜의 교바이 오마시 미지기 미지기 니교시
0: 남수 근두기 지시리 최다큰 로우 원이 대부로 세제죠 이시에 초비 송교원 제배인 겐지니 미럽네 미럽하르기 세십미네 매세 최도 균장시 방보탄 콩기루가기 랑조탄 뮤슈르 데네 사퇴사차르 세동제디 지윈 윤도라 토글시기유 권주심조니 체제기 수순탄 팅급긴 겐지인시 루규기 콩라동네 퇴모토 남수의 차상위 니시시 초유 칸조사퇴토기 남수디기 서시긴 윤도탄
4: 后期就可了帮不起给予了周阿米里给人生看了铁轨堂送给不起吧了帮不起度关键坑路车度就行被送年堂崔大康给成绩选界村无助堂感谢见你人员出堂四人员的银币给这样学的银南水等局逐座米西了苏送女婿的孔藏你体外的 切克拉斯 哈萨基区我的 东流两百重组 我借的两百五十的等局 忙不约不他过节堂国贵的所在贴图帕接看他的念念不他军部重组定义南巴萨尔江的托尼重新他的东西里前三八组短天几年以往平均里前南军部重组我才点别错话写吧先不许给你

0: Jumie Tuga Dajian Li, Leza Lesu Yongde, Gajo Jita. Mabu Dietanchi, Mwime Genye, Mwime Sipu. Tsuchi Tonyum Tie, Gudi Jigarta, Ngoce Dang, Shindo Suba Mangzang Chiu Guishin, Lume Gyurju Dang, Tsuchi Di Kizam Nangku. Nye Purin, Kyushu Nige, Tama Dang Changla Jian, Dietan Chuzo Di, Kuryu Yabushi Junggu.
1: 계산제다 방송약 되지디 바라냐 세주 토리아야 습습치고야르치 칸제이나 세주 토라 아메 워머티베 되지디 세주디 다지단 잡부구르바 토르충제구 메스엔 덴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토르충제구르즈가 메스엔 덴자라 토난시고 타만 템이쇼라 메피주 지메쇼 니 索达尔追了他点赞团队是不是你也是了研究协会行其实也没用穷子看这么冷不打打他免算得不用讲查提前使用我一来团队的你这我养他把他拥有了可是你别不介意过来看这么他让有协会孙免算这个他索达尔这些角色了研究协会行其实也没用穷子养他别过的 这些皮球鞋的，点赞、点送用鞋子。

0: 康不牛年的兔子也蛮接不接，不然头给欧家小米多，吃两餐么？真做麻辣小面些当个中饭嘛就。阿来，啥新单呢？你不知？嗯。上个康不牛年的，康不那个家啦，你们开始进来么多？不要吵么多事了不咯？过些年啦，给咱家啦熬囊米多。开心呢？你这是的，康不是年忽然间阿姐，康不的是养米有做的，吃了康大爷爷，忽然学要面送给。
1: 其实，看对面有呢，看人家俺嘴里，模特看不得呀呀，一走路面的就是了。看大人也不行，俺也看不清大爷我听嘛是。嗯。上街看了大爷，看见起人家就大，你们都是一个学校的。
0: 用啊，这是都是个哪？
1: 吴叔，咱们啥意思？你去接小姐查，开始吃香汤皮呢，马上就要开药，我保证去过去吧。啊嘞，俺打算去过皮呢，咱赶他去是。去接猪来个，来城外的，叫人去买吧。来城外人呢，趁你这顿去来买吧，俺堂的提了忙吃啥去？
2: 我呢，我可做啥去？
1: 吃松江鸭子啥去？等个是呗。
2: 吃松江鸭子，这，你那这位接不一天就下，这天敲门了，现在可就老远吧？
1: 谈得怕老远不远？快接送。
3: 林姐了，吃松江鸭子啥下？
4: 吃松江鸭子啥下？
3: 我那意思，别了，吃松江鸭子。
4: 要是落着，
1: 用啊，
3: 来那吃松江鸭子。嗯。阿莲，前面开始走，吃一杯，俺最爱吃咱刚刚那新烤的雪饼，要不吃，全都是吃下。
1: 雨露，你去修罗尔克瓦吉巴要接手机不要，明天所有。
3: 这样去多差了啊！
1: 喂，我是接联合的雨。
5: 李斌，
1: 广大人看了是当我什么去？让给俺看了当你意思。
5: 俺前有次我亲戚，有人给修罗买吧。
1: 头前打打谁？小了当不上去，让些我什么去？
5: 让他们上好些，都送先手里。让给云若你们都收了吧。我让他等你去拿鱼，多少年先交。
1: 林姐给广大人打你了，可拉得意思。让出钱呗。
6: 云若，爹爹。
1: 俺爹要钱嘛？对对对，他不要多。爹喊你别回来，你今个你可拉是当阿姐。
7: 李斌，你让去学学门的，让了更多群众们多。
1: 都不得俺们三团到多多吃些，看啥什么都会。你吃哪点的学的？林姐给卡拉当别学过，你去团大喊里面谁也不嫌不吃过的。
8: 铁子，俺爹云端的，恁不要用心点的，但就是团大学的，民族喊里面新的学的，是吧呀？
1: 就是的。用啊，看咱做些哦。俺林姐谈的，我有外面的。你有？我有，萝卜特别了，我有保险起来去。给咱来外接了，来个忙也干了。
5: 我有卡当不起，看咱做卡拉当也没去，车上的人看咱做卡拉车也不是等人的。你看卡拉过去也没事，晓得，我有啥事都跟你来交。大家让做别生情面，旁边人给俺下班看不人不的，你装逼。让给看不人不的装逼噻，
1: 装逼。
5: 钱拿得快点有。
1: 俺拢到二十九处。
8: 康不牛年的康不让家，俺做康当去。让
1: 给开出去送吧。这个就没吃的，上万岁。一年俺这老了又呗，控制起来去。康不装备挺大的，把那个请过去呗。康不的俺们那个小囊子，把那个买进来开心嘛的。
8: 康不装要挺大钱不顶着，我领了俺们妈些不去，让给，可丢不得三年一把。
1: 开出去上头都省油着。
8: 俺爸那是个上个旅游的吧？康熙的天真也不心甘情愿，他多么虚不起，让谁打了你对象？
1: 当俺特别心不多，老不久内功跟他们长的，没对心就打三百七个亿，现在他都不到门口上么去？第一讲了我说给来个的钱都买不起，七天几次去的？听我爱米勒给狂了，找我几个老不久内功给老当特别心思，他们是小女员。 因为他在对了我们呢来很正常的。
0: 他谈的卡是现在去查不去来看来死给。
2: 啥要喝酒吧看过左边公给多少女喝酒呗。
0: 这样子对面对先老酒。
2: 哦死给死
0: 给。死给你呗我穿我多多啊。
1: 少的看来少我穿看别这么一年我也是吧。
2: 死酒的。
1: 再是我赢。
0: 女路很多路嘛用钱两个旁边是没说。
2: 两个旁边是大有马车。
0: 车有马车钱的卡巴是给不及过五十倍是吃的。
2: 有马车。我的。现在建国之下的要是让你吓死你。
0: 我这是穷死。做起年了这样是吧
2: 对看见了谢谢你。听我让专门的这要三三不穷。
0: 第二个姑娘嘛确实。我每次见面要本钱内用才被主人请求要是的。长谷县比呢看上去年大恰恰切度他最起度我也没有年时期了所以提着请你对去。但我的女婿他们对你记住了想必须我三去。
2: 嗯用啊你给我谢谢。婆婆她的账给修金贴的话。
0: 你修金是他贴用嘛是的。婆婆没事你觉得多生病。让给陈岁的天文期给了就能住的。我你给还忙过吧我能给住了三个年差多。生罪忙过多。生灵错把主要的说说生罪嘛是呗。这都连我是清的呗。
2: 能大没多。我的。这里两大街的。婆婆大里边你们都清楚。一年年给谁买给谁羡慕中。
0: 年前的里边是年修的体验我是多。
2: 家长。
0: 当我那个你给。我你给钱的用嘛人对的没想到的是给给你这个钱呢。
2: 给这样年吃羡慕多。我现在阿姐给你他的找话解决了吧。让给婆婆先当我这起的一杯。我你婆婆那么着实的有买的这么多也没能三十大喊的
0: 你。我没有地图的你是生病。
2: 第一天的人什么叫小马的婆婆说我搞不明白的没人给他钱的。两个眼过几下的要见你多少钱呢大概值吧。
0: 谈这点婆婆没过时一起的让眼过几下过时一起。
2: 他妈话多。
0: 我说你也来不来。
2: 这个算了。李平爹来接，来个这许多，来个要去哪去的？老亲就是俺的，扎实蛮多。既然个要个多少呢？俺老爹是，俺从头来个月，光不休业，用啊。
3: 季教授了，
2: 对，
3: 是
2: 李平，
3: 钱包成了，既然爹配对送什么东西？
2: 然而呢，爹杨姐来个能那么多啊？
3: 既然想不休业，
2: 全部是拉多，现在不能做吧？全大明的是拉多啊了。李平，钱呢？来个要去去了。我注意用啊前面给兄弟打
4: 来死
2: 是不是去啊跟着兄弟
3: 要去哪兄弟去哪谁的
2: 他的所谓节目成了的三十左右你们这些就三十点点就过了这都是不是一点比本等所谓比最好的新旧姐姐对于你不清不是
3: 比最笨的活电文那些呢是不是就想让他们赚钱行不行的
2: 苏春先没成了给我打出头见你身体所被内吃可然给是不是就行你三不等给你送给存在开机我做这一节你们这都是不是就送给
3: 钱得别墅我做你们的是会是他写笔你这次呢就结束了你也是这两个学习也会学习你这哪边呢其他一天送用户嘛是
2: 然后念了学习的也会结束第二年苏春先没成了的其实也会切磋明天三不中大气压的开心不是他的比如明天大门压的然后演戏戏
3: 能大魔
2: 得晓得你要打死我
3: 来死季节孙了现在我不注意
2: 用啊
5: 伙子我来两个怕下去爹做秀的前几年现在给郑都纪念念的下这年郑都一不长俺最早吧电视一部擦下我这个当时写不用俺最南张所住的郑都地那修过的你层面色不切切我这年不用了开点擦皮俺心别修过有时间不去眼睛脱不起来祝你什么样品吧地铁了大胆可以
3: 제도디 나쇼바 사지합니다.
5: 아. 다래기 전도디 자가촌도 지책동 역시. 안탐디 진압자다. 안이바 지숨자. 안숨바 진이제도. 나 집에 쉬고 인지 안탐디 라트고.
4: 조준 조주이. 안탐고 랭구리스. 심쇼딘제. 컨테스 립시.
5: 디 심쇼다. 좋아요르베. 만세 남자디 신시트네. 안탐부 제가 되게 요마르베. 양핀바. 장고유의 하도.
3: 마술의 하가 망탁슈리. 싱진아, 빙나 소바체 주신이 망고시라요리. 디나러 빙하이 센세럽시에 수디어다. 마라수 남자 디나 수미에 세수티야며 봐.
4: 최장.
5: 빙하이 센세게 마주 갑디다 추구르베.
3: 미술이 주주비에 수시 탄다 오자장 외나 샤유버 참외 신세르버.
5: 다그리 제나앙이버 지숨제디 지당 난다 유마르바
4: 지숨게
5: 어
4: 그리고 전도나 슈니 만주라 뷰니 콘초가 멘바 만주디나 슈슈메 가면 제 리자마제
5: 쇼예 상게 만주 소스냐 자제 미신다 마장 용도게
4: 외도 된지 채워다 조른 조르이 두교 랑게 레그치 두 킹경시라 제니 싱기메스 레그 상망아 조고 유바 드리야 킹경 메바 롭시 시라도와
5: 게디야 안 나왔지 마소 장게스나 맞아 남자게 자가 르마를 쓰기베
4: 자가 라마라디 쥔탕도 유시 맞아 대루루체 자가 안 당구 레고 유스너 레토우시베
5: 네 다리 재능에 라도 괜시기 다리 네 인지 자가 안 당구들 앞지 제라미디
4: 용아 괜셔서는 쉐규시
6: 괜하시 의유 나이치 주아 켄조 쯔에브 하르게우유
5: 계시그메 안지 젠제 정도 보시게
4: 조른 조르게 안지다 자글린 토메 겐샤우유스기
6: 젠제 정도디 비리다 사트치아기 치도리 가리 젠도 나라 모슈코니 자가삼다 자가응우 고시 겹지 체사브르베 지지스 대자유 야 小叶 继续的
7: 랑기 링제를 카바지교 젠제 정도 보디 럽치다 군주 남자 여유어디 멍위 등 묘마지 다딩기 천재 전도디 폐지 군주 고급지지
4: 시사 네 삼목현 화무주 남사카와 계셔
7: 야
3: 가시가
4: 장계 신세지 나 팀은 소래 차고 잠부지 봐 탄다 추제 수준 레그디 친조치 탄도 이자 단조 여지 나무네 심주 사비디네 준디시라도
3: 유로 디오
4: 네 랑기겐 딘체 사화지나 창무신 부치기 용그르베
3: 사화지나에
4: 사화지인바 갈도 나 장고 유잔람사 싱그리 장게 나 이제 재웠다
3: 라딩수이너 나래딩수이 워다니엔 양하나 쇼
4: 랑양하나 가져가 저오르
3: 랑이 갈성구도아 삼자마르마도아 어 범치 주고 연애 운에 괜사쇼리 쟤너 슈에 카비도 스테쇼아
4: 쟤는 더거 랑양하나 용기인다 예라 바이바이
1: 기니 비에 근데 좀 써. 나다 처음에서 드리게스 넘치 역시라도. 내가도 힘 된대야스. 다시 아버지 벌수나. 정식이가 되지.
8: 팔로지.
1: 너야 저와 좀 말해. 정식 가족 망을 자네. 내일 캐비 용그리.
9: 영아, 선배 마치.
1: 도도 가발레스. 니를 시행인다.
9: 나 내가 시시.
5: 경제 발식도.
9: 교성도 숨고치기.

0: 난 담다.
1: 야우치.
2: 영배.
3: 그지. 뒤에 뜻이도 그 동의배.
2: 뭐냐 씨. 너친 주디게 심주가 하나 대해서 다시 가요.
3: 난 사람을 집에 같이 가.
2: 날 칼람도.
3: 바이샤 뱅가 칼았어요 미두게.
2: 칼람하라 다 가지고.
3: 디저크 봐. 가면 좀. 이래야 좀 세신데도.
2: 바이샤 반이 다르지. 깨끗이 잘 조국이. 도고 내자 십시시가 조 있으기.
3: 원래.
2: 유로는 리비자라. 섭준시 같이 있어.
3: 원래. 많이 소화제단 집어를 쌈추.
2: 나 칼람하라 다 가지고.
3: 하, 제조 리오마에게 가발리쥬.
2: 알레, 내가 그랬어도
3: 왜? 세야지나, 링제 다와지마디 어장기 센세 정도나 쇼리쓰기.
2: 다 그래. 나 정도디 라제기 흘러치 유인. 랑게, 다구 주다 수고와 말봐.
3: 어지, 딘제 매매매. 니가 삼 딘제 대응매다.
2: 쟨 갈쓰기.
3: 나 정도디 다치가 좋고 삼쥬. 용르베.
2: 랑게 고알러. 불쌍 구치기베. 아.
3: 진짜 생매.
2: 가대부요. 승구치에 붙이지. 승구치면서나 마이 체면도.
3: 하. 던다 던다지.
2: 쉬어라.
3: 네 리우메오라. 아주 초반에 응을도 왔다지. 다리 전도디에 접으셔 삼죠.
2: 드그리. 아주 생년 초바 강에 체류. 스중가 로고 지나치어리. 다들 아주 차주디. 바로 최고죠. 아무 뒤에.
3: 용아, 상 삼자매나 두스 땡기인다. 네게 진짜 고추. 연장 선배 리라게 예도도로 링제를 가봐줘 주제. 어창기 선세 정도나 쇼스러스.
2: 연장 리라게 전다제로 통진는 고지. 정도 전 체브리. 머신에 링제 뭐 쇼비나. 라라 갑자기 나면 누게. 링제 정도나 뭐 쇼비나. 라라 안타구로 흐르베.
3: 네네나. 연장심리라게 다바진제 낭비는 삼시람도
2: 라뉴시 랑심리 유태 세리심 주기 남자가 샤오리 니 가르레 흑으르버 니에데너 랑샤그시라비너 뽀끼기체 좌유 싱그유 이네 라뉴시 만주 갑디 조어디 빈하이 센서럽 치리 제자 랑그 레그치리 십사 세오리
3: 센서럽 진게 어정라 동화자 담배 남자디 유주충지스 민아 신유유 이네 잡아세비스기
2: 숨이 들쳐봐 영화리 기시 다가라이 랑세리 심주 남자디 여우신이다 하를래 흑그리 거주게
3: 하고스
2: 너유

0: 리빈, 급 기회를.
1: 장수 나 이제 시부주 있어야지. 들으며. 급을 한 개 낚시 마십지. 유로 삼단이 용두에. 뭐 한 개 낚시도. 전다들 뭐라 세시 영웅이다. 니라 내려 보시오매. 유로, 유로.
2: 께서 또 양심을 하자 수회결심이 도호인은 심리심사 속인다
3: 네, 잠은 싸도
2: 쉬시
4: 민희파도, 네 남자 파용제랑 자신 냉초
5: 양용 마지, 나머지 당시 용기 양가봐요, 네 수가 용
6: 용아, 대균 좀 세쇼 아
5: 짜소 그새 요주 熊랑귀 문의서 지내 고주시 티에브라 但 也
7: 还有我做几天，上个路开帮长阿追的，你是谁给我？马上也搞到马西，我你兄弟那人都操了送上个周末资源。
8: 免税朋友，今天生个面不三不是多个，开帮长阿追的。你听到许多钱不过，我来投资协助。林姐，听阿妹，俺出个龙虾酥，
7: 今天你开几点吧？星期五的呢，得不得要上去？
5: 开始我嘞！今年新年元旦，点钱不是多么少？
9: 点么？点钱不开嘞？
5: 但是我们嘞，叫钱阿达，多少钱来个价格嘞？
9: 用啊，钱眼啊，自然个接不啦。
5: 你们都用，啥子阿？喂，李斌，俺也到抖音。 장게 단도 보면 출제 조년디 가방 장아 제 연구 집에. 단도 조년 보면디 가방 장아 제 연구 집에. 마시 언니 기니게 삼부디 레큐님에 문해이. 용아 쟤는 고딩다. 어 용아.
10: 너부 랑 갈서 니디도 니랭가 친구. 만드는 게 베트기 아소 단도 갈싸 오래.
5: 你现在个弄这些呢，说说都当家可穷人。可你这个人三不三不穷，林姐个听我，可你只当个臭不意思的。没得没怕，找阿说的都是皮球主顾要是吧？谁给用的？马林姐个这个。好，红梅，我妈心不这些，我妈心听完连我这吧，将来做你个护军的这钱安用。喂，李斌开玩笑，他林的。
10: 马林是老板不？喂，李斌，云州他的我签名多，我你他的啥个企业咖啡看那他个有？用啊，天气都是那李斌给参加用不得，你啥也是俺个亲哥，都是的。哦，李斌，咖啡看的你去，用啊，也去啊，有。
5: 소다.
10: 샘순랑 감사. 나이에 도도이.
5: 윤로, 뭐라 소래?
10: 린지에게 가려지. 그대 돈에 뭐 깁스였어. 샘순랑에게 나다 린지에게 좋아하러 고소 총샤. 진주민주 시에는 50배.
5: 아, 니가사 기니 계시야. 나시 좋은다.
10: 만주다.
5: 莫然你闯没有学艺，也去考虑呢，可都学的。用啊，俺提的，林姐出去让这些给我用皮，林姐我你让啥么东西给做完点这面？马他嘞，他不多，我你去当着我去，想给点这些呀，可以吧？林姐平胸松扎，俺也搞不远。今晚我你着我的，肯定是吃着玉米，你也先做听我说。
10: 嗯，对啊，你也没事的，不是的，让你接等个人，专门个对的。叶豆豆，让点我们自己管用呗。让给朋友提说，你现在呢？林姐现在正读那学年时，今早你上班让给孙妈孙的。

우리나 고출행기에 진수블행기에 공감사 진딩센제제도 시도된배 오창총기기 변조사비구이러 니구수시 남균유공기 로동아 남균로동아야 시유 옛날젠수유배 진도타도고수이 카디기젠도기 캐와진디배 후천니 계좌유배 남균유공기 캐와 기겐치모아 젠즈풍이 그스시래다 Shamla, Jinshub Amta Thangbu, Jishikyu Zho. Kusishirana,

0: 사미나 나초 남자 야고 갔어 이네 니 가서 깜 톱기 그룹에
1: 깜 가서 이겸 내겨
0: 시에 줄 대라고요 나초 남자지 도둑 물고 왔다 링제 랑에 랑시 드림 마시는 형아두게 랑제 준너 철로 니 행에 채브지
1: 됐어 규메 나도 내 채도 민도
2: 부수
3: 지 샤니 니 다스 제가 지 이제 감사. 자기 담세도 예상은 해 보죠. 문제 정도. 나랑 남자들 가보죠. 야매나 나도 좋아지는 용도게.
1: 그런 수 있나?
3: 상명아, 직접 쓰라시래. 띵의 민창이 집안 좋아지로.
1: 도채나.
4: 민지에. 너 진주, 나 개 찾아지 좀 제 삼등 민도가. 아.
5: 森林姐，错认了桌。真多马萨狂心病的锤马的记不住的，列查里面吧，他缺个的我。哼。他这的真多是这不？怎么那想嘛是？嗯，我去做你来帮我续命，你来怕主意的。
6: 要去。
5: 听这么乐的，主意的。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 마.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즈니 진탄 체외 레기 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 나죠. 지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는 고수로 딱 재난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용배.
1: 랑게 링제 라쿠자베.
0: 상게 현재 사고죠.
1: 유르게 링제고도 짱샤스기. 덴데 랑게 슈브리.
0: 자시베 된다 고예메베강. 밤에 팀 랑사하고게. 상게 대조 주도 지금 말해.
1: 기니 퍼브니고 된다. 니 주도 지즈메. 맞지? 내가 가려.
0: 오래. 십주대에게 랭에서 가려했으나 비주고된 사비 제들이 이내 내가 신다 두슈당의 용망이라 라바도 누군 사비 모자 고디로 나서에 두슈당의 용망이다
1: 로데우시 네 실시송 지그유
0: 젠더비야 오래 미세로 유누스님 봄디 내가 정구사가라 댄댄디디시 두시기
1: 다 그래 나영원에 항상서 당도니에 삼바 봄에 앱사치고 할 삼주 이내 도스다듀 락세사베시 아치에도 후다치기 없자 나영원에서 윌레대였어
0: 봄등원에 준비 없자 지만 모랑밥리에 중앙식리
1: 배지 인기리 가도 고중주어려봐 내가 제발에 지규망을 오리 마주긴다
0: 호야

0: 기지 가르네 쉬다
1: 시야메 가시야 그래 링지 시무트 리차니 랑가트도 라쿠자지 부코르사지 랑투 라쿠자용
0: 자능 두게 돼요
1: 랑 가시야 유바 랑 보르다 키라니 기지 가르네 야호제 쉬다
0: 링지 독섬 낭세라쥬 허라부치 네 강민님부디다 하고 뒤엄마해봐 쏜샤
1: 저도 랑겠어요브리 보름물고 여기여다 랑겠마야다 북한부 쏜없지
0: 외면아 강부 쏜오르베아 강부딩아다 수분게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动， 我们他 心里 忙脏， 下他 光啊 忙马车过， 出去 又不用 难回。 사주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겹치。

0: Ola, kiran pebe.
1: Shepa so, chab shepa ki tepa kudu, ta chwa tu maari. Nye khen zo, nya suyo shi kyeha yo.
2: Ola, mazu kargan shea gala, kiran yaho shi pech.
1: Kiran su nin da chwa ta khrap du. Kya su da ling dega ne, nya pebe shi da ki kyeha mi du. Se za di bebe shi ta yo re.
0: Ogu, yaach. Ogu, nima kashi e chab pebe. Ta kadu che ro ina.
1: Shepa, diya shi su tiki maata. Nye nyam nyan che no, chab shepa ki paa sha, jik che na chir she du da. 장게 예용 슈트에서 야게 포모스네 이제네 뒤뒤 슈트 출루다 됐어 당가 조리에
0: 오 니알 가주래 녀대줘
1: 아지 시오래 장게 나 심해 죽이베
3: 어고
0: 걸리기라
3: 어고 좋아 어고 야줘
4: 이제 녀디 도롱아도 랑카 기체사가 도저 기체사가
0: 녀 주도 제목어 가서 넘시 줄 진짜 갈 수도
4: 제시니 라르 뭐지 아 영걸라무디
0: 就是要了恰恰那需要是给你省了个其他的这个对的前一组计划嘛的行政用的那么别提不下都是在对你现在下不去大家都大走嗯哎呦喂
5: 云珍啦, 我朋友的那边 차업체는 이제 법도 주로 유배는 거 역시
6: 제시야 차업체 시에 주의 링제 광주 소장 여자 피지 니거 역시
7: 더야 내가 수사에 담스디 토사리 이내 링제 광주 담스디 스타도 나리
6: 줘 나도 다 가줘
5: 여기
7: 차업체 이제 법이 희란 세우 말이 은희 씨고
6: 알로 대민도 줘도
5: 해도
6: 줘
8: 링제
0: 그나저 가는 거 앞에 봐.
8: 날로디 퀸을 맞죠.
3: 연락합니다. 교체 계신 말 봐.
0: 교매 지르베. 주 가서 게임도.
3: 예, 차업체부터 저 법으로 싸면 줘. 계속 저 사도나 여자 차업체 배우는 대대 노부리.
8: 다 그래.
0: 딩순.
9: 어.
0: 저 지들랑 걸 가봐 잡지. 록투다 록암디게 파 얼어슬로.
9: 야.
8: 링제기 셰프도 다 그래. 먼저 교스를 해 체도. 직제 네가 상시도.
10: 예스.
4: 두르지마 몰라. 林姐和庄哥追着玩这个 ，Kelly
11: 可不呗？
4: 怎么着嘛子？滨海参在罗金的罗宾女姑姑那么大点点，心情用了你牛些。忙完哒，直接开始一年，直接拆是吧？反正看嘛那么轻嘛些。马上就幺了么？反正搞大球些。年底的林姐是年底，若他去不去，就当间接之下。但得退了滨海参在罗金了点些前途呢？俺最罗宾女姑姑那么长天头吧？他去东南要不走，林姐滨海参在罗金那边呢？安塘国，下个城阿边的，大哈子是。
5: 做钱个嘛事，你院长来了，俺做七里面的工会是年三十岁，俺做别个来不得个，吃个锅嘛水啊，先嘛多，俺做名誉的活路主持人，地对得给得起就是。
0: 用啊！
5: 院长，啷个查是黑人电视？
0: 哦，听着，
5: 年轻过。呀，呀，
4: 呀去，
5: 平凡呀，
0: 呀去，
5: 呀。您这卡姐姐。
12: 能是我的顶多对的。能是我的国事局的。你查到几点哇？第一个给能是一点子，停止执行。安江出租局出队过了，人现在对嘛，差不多跑不咋，啥子忙些了，出了就下。地震接着，安江出租局就也在地，陆局局，省都都是地里下。
13: 其实地震呢，安江老汉个搞起些出了去。
4: 林姐, 出来吧，下下呢, 我让嘴, 陆州到老公奥他嘛是呗, 三十几条当嘛是, 然呢, 人工那么的生产是呗,
0: 人工那么的生产是呗, 同忙我让做三十等度, 年前有次为出家的养护家都有十六名不, 让个带呗啊,
4: 哼, 你带没错呗, 第一件事呢, 让三十几个女人, 第三十打不打, 找我要嘛是, 我做我买吧, 三十几个是合的呗, 没事呢, 如果我住那朋友们差不多的朋友的水生不得,
0: 这人的人给三十七八十当，这是养啥钱汤嘛的呗？
12: 这是不？

0: 민지, 그거 배우고 된 일이 도대체 말하면은 마라임도 내가 다 지금 누가 너도 응윤도 직진도 톱진의 약도 도대체 말해야 그리는
1: 보수고도 만족지에 남란디 자오가 지리 호주과에서 뒤 동화성질이 지구를 배
2: 마라조 시계는 로제 장다사도차 하세 계속 톱지다 응윤주옥체도 있나 만족자오가 지금 남자로 우주예고에 매봐 마라조 폭성 하세
0: 폭성 응윤주체고 있나 니엘어 응윤탁주체도 구하리
3: 민지!
0: 민지!
2: 민지!
3: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

0: 군인만 집중사 고수게 조이 수수 타지치기 로용배 왜 마블리아 두비다
1: 민지에 랑근제도 우수게 당 통신에
2: 상토도 치매베
1: 언제서 이원을 치비 연락신부리라 저니 손도유 슬로티에서 I can't go to the
2: house. I
1: can't go to the house. I can't go to 간단남남의
2: 가게 승리장 세제 나섬스단이 좋아
1: 잔섬스단 거야 매봐 잔태섬 대부 유사 미소지게 랑포섬대 교도 당 토마시 나 잔리 시유 랑게 소소 이치 채웠다 제마시 민지 랑게 니도에 내 팀은 당구 도두 장게 허루굴 생아 동부 정도에 당도 장게 내니 독재 희다 너 년칭한 강류 제배 기다디 장게 우주제 키에치 맨내 수티 제수요 두에 我是 林姐 你也染了血当 前方等你的

0: 엄마 글리지야.
1: 자 홀라 로용베.
0: 어 칠드니 임베.
1: 어 감사.
0: 감사. 다시네 로리스. 야리브다가 차차보시동 아.
2: 엄마. 아마자 아자 롱치리 요마시. 네 뒤주 세제. 아자다 계지 야고시오. 돈다디 레지기치 도롱란제. 나비이너. 초요마시.
0: 장로 디브치 네 롱치마시. 키스 나무네 롱란바 차샤네 녀 젠방 섭도 서르주
2: 뭐시 아마 젠방 교고 리조 요시 아마랑게 이그디 젠방 제서 야자
0: 아지 젠방 용구윤 란도스 구다 타가 르바니
2: 안가 주이
0: 아지 범디
2: 아마
0: 알레 불 차동가 저다
2: 어떤 용매 아마
3: 강부디 닝부스 차요리 이네드가 볼스트였다 고전 야우스 여마르데 사지 야우르 봐 저 네 네 총기 일시 사지 야우시 하르다 뭐니 함조라 하지
1: 지 저아지 종고 기사 접다
3: 제자
1: 정태인
3: 아 어때 나 후디 알레 랑게 혼자 따르주 아 랑게 혼자 치다 뭐 야
1: 야우스
3: 되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아마 아마 아마
0: 저 가르치냐 이봐
3: 아무나 로봇 로요메
0: 띵년아 손자 그도 로용여지 建言那么 让给你看不中自己预备 아
3: 你
2: 带天书看不中你免备
0: 中国美
3: 中国美 点点中国美 中国美
0: 中国美 什么 中国美
3: 啊妈
4: 너무되게 다 마시고 내가 강받아주지 두수 장설하다수
2: 야야 저저 저저마
0: 주다시에
2: 저마 주다
0: 이만 주다
2: 이해시만 뉴다
3: 고시다 고시다 아마 아마 아마 갈치니에인바
0: 이랑 갈치가
3: 你看前面的你有那康北国的嘛叫下面可是阿妈重新的这么亲过阿们两个张玲玲的亲一句这吧你也塞吧过去啊所以操场是有的全大学前面的这若不下去自己没不着建英那么你若不起个面子可对下去啊你看不得春雷的这个意思让了什么兄弟啊谢不是你看那下面嘛都全球前面吧
2: 杨姐嘛春雷欧昆子春雷人要这些病呢你也拉下来看门多安过你也不过穷人嘛是吧
1: 人也春雷看不门可怕点哦嘞强子是当个都是个子啊人但这是人家学的有你看起来我生不到我看不看不起我生不去看不宁不的做你我啥说呢除了你看不啥不是牛气爷不你强子给不对看不宁没那个子强子给不宁看不啥不哪里给不起哦是吧
3: 江天英让王玉擦着给月马的啊妈给这可不就了这么睡了你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 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매매 아, 씨 아무것도 세줄지. 당장 뭐.
5: 双儿夫啊, 染眼镜啊你们都用起,
6: 都是你全染的你羡慕就没了啊。我公司的送送账,这个牛奶的全染就能把用着。今天看这么大,得看这个牛奶的新大酒。啊,这,你也说没送,怎么说你爱意?你染了啦,他没送。现在天是要买的,你是要解决。
0: 嗯。
6: 你是要解决吧。

0: 저디 후대미게
1: 되겠어. 다음에 시험 말이. 소소 교육 하려면 심지.
2: 아마
1: 제발 여배.
3: 봐봐, 안 로용이.
2: 아마
1: 낭다미도 아무도 없으니 스텝주.
0: 내 링링게 이것이 구샤.
1: 아래. 제발 장 야호시 로레주. 장 아자게 아메리칸 무슨 시식이.
2: 수 수 아메리칸 무슨 시식이스 라인베.
0: 나 인가 제가 네 강무존지 제비 장게 강무촌래 제지 지금도
2: 자초 얘기 말 봐. 장보고 내가 내 제비다. 돈도 찬스 없어 강부 제우르베.
0: 산무만 오제. 저가 기부디 내나 대야 두고. 네 강부 차산 줘야 되는 시기메. 그미 니셰 봐. 가려제.
2: 산주지에 제야메. 내랑 시오. 저가 전부 가지고 있는 내 강부지. 장다 저와 핑지기 말이.
0: 용아, 전에 아메 강부디 나다 저와 여지 봐. 아마 사오 당란래 여 말이. 강부디 존재 춘래 제 봐 가려 제
2: 강바 차와 제는 용마다 라뉴시 파메 강바 종고 삼나 점로 나라 부족에 타제 우리 세브지요레
0: 가리 타제 우리 된다데 암지고 게 타제 당리 가지 미기가 수민 지윤의 강바디 디에 타브리 하고 쓰게
2: 남도라니 아무 타다 지면 두게 가리 간지 미 있으 그래
3: 다 켄주 창모 암마시베 동에 두게 아
1: 마마 마 하다 티샤 켄세 마 싶다 나립다 세겹시 카도 된 하시도 야 디발렌
2: 가제
1: 하고 뭐죠
2: 수셔다. 수셔다지.
0: 아자랑게 춘내게 둘러니베 터디게 녜고고베.
4: 녜랑 몽러 어고저다르비. 당한 욕저 니제 되미도.
0: 아자랑게 어고 삼지시라시.
4: 녜 삼지 제미. 자 삼동다 춘내게 찬스 잡주다 실로균제 잡주 망고데 녜옙시. 팀무지디 인조. 다과랑게 어고 수시다르비나. 랑어 어고 공스 고디고스버. 마세 현방 모스고 녜데 제시.
0: 아자랑게 간단히 하고 지터메 자.
4: 네 아메 월대지 로고체비. 마세 대고 좀 주시디. 젠방게 로고체브스고. 네 진례소야 체두이.
0: 용아.
2: 실로 이제다. 찬스 잡고 제주마 공묘 잡고 들어가게 거야르베. 상게 레고 뉴베 쇼르디게 님도 지게베.
5: 디장린린의 간수제 오란로 룽란로 주제 쿤네로 요제.
2: 나라 지지기 요르바.
5: 장린린게 라 지지지 나 존제 오란로 모차르 주고 요제.
0: 뭐지?
5: 然后这女也不过学姐还是个啊我不知道说咋这也不知道说的什么事啊他的心里不知道明哈我就给听我看不过于来催他是来呀请没多了你对许多马上就谈去的小王就要马上我王这边呢说王就要的他们那么有的没了提完王就要马上你也抢死给对看不起国语什么都你也天上给想这虚名你天上给你这名你们让给阿妹让给阿妹给他的这是给我们啊让阿妹还打你这还打你
6: 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你快点 초 사브리 상매 화가님 뭐에 사치 사비 시할 무주 측면도 마세 후유 도단 리고게 사비 시하게 초신 지름 도와
7: 양 원지러 봐 수수 삼는 매배 친이 편부 이네 미선 버다
6: 니 수수 데스 매배 해 같이서 니 침게 해 같이서 마시
7: 니 저 삼은 요제 망게 겐키기 양리 님게 제 요마시 마시네 님게 가서 체유네 킵산 디지게 망 요지 양게 사치 줘다 신다 참은 아다 뉴젠방게 겐키기 양턴도 총자규 니가 문진치 도지 나랑서 쳐니가 소소가 야가 민다 키벤 저지
6: 진짜 용마시
7: 마용야 가지여제 다그랍이 꽈차글라
6: 당니 디고르마시 용도야 喂 가래

0: 수 니스 역시 깨시 과중아
1: 아마 그래도
2: 시디 예외 고대유 레스 가지 집중 팝시
1: 아
3: 스마트폰 맞아 난 내 줄 합다가 장 당고 영향 하지
2: 네 잘 쓰고 있음 대유 그래서 난 내 줄로도 장가 하지 마 장 용문 남체를 장태 인게 나네 비도 장가 하지 마 아자지에 막 좋아하는 배 용배 장가 신 말아 봐 돈도 드리 장태 인게 휴즈 영상 그 강빈님 무슨 지 전에 장가 하고 문도 와 돈도 안 돼 용제스 같이 네란 치우 장가 하지 마
1: 고다 장가 하지 마 장태 인게 강빈님 무슨 지 식세 근데 전 아무 화대 오래 용 말이 안면간에 전수는 와유사 파치 주의
4: 다유쇼제미 아멘에 조가나리 된 뒤치금도 상나리 된 뒤치금도 개총시 되면 가마르베
5: 아자 뷰나메 남중년부 통조요 마시
3: 나이 아마 나즈나 알디에르 주제메 니에 파미니 교고초뼈 용지 나를 파면 알레메바 니에 군일 따도 채워줘봐 메시라니 장가 아마 보고 알레메바 마저버 기스 보고 나를 대토야메는 계속한 계획이지 조선등 안주 상매 것이 겸 타져버
4: 계속한 계획은 용마시 당당 안주 계획이 되어였다 머신에 민 와서 말베
3: 기란주 아메 샴지 수약 리액 디체 말다 수모 링다 님 这个 토교 팀 가시 제 잡죠버 딩 안주 동 출리 요 말베 간다 님 못 되면라 제민 게 대외 못 되면 마지 계속 겨우지게 가로 님데 파면 양자 지 약치도 소소 겨우 디 워마다 녜부귀 안 차비이나 키란츠 쉬다 김산 디저와 컨제스체 탁취 제우제 아무지 임베 크리지 수수장 뒤 주비 약치도 김산도 쉬다 녜데는 아무디 제르 지소 용게 침주 당구지
2: 너랑 커튼도
1: 장안나
2: 고 여의베
3: 디멘가르다 하고 위베
4: 자녀아 장나마 문에 섭다야 부소구이
0: 고주시에 와니 형말이 예수여우세겨 계집말이 녀다지가시고
3: 키란즈 아멘 숨을 링다 저와 캐 잡든제 재장 쓰유 오늘 키란즈 보고 듣게 뭐 처음은 누구야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上肯定没亏着，你阿妹送出来，确实撑不下去。第八小姐啥脾气，学习。陈队长，哪点客气啊？你阿妹拿不上不通门的鬼，要是没有参加就，你先苦命的鬼，要是给我钱。米里丁这几个月嘛是，米让跟我两个月的来个几个月是不？
1: 米苏要么呢嘛是，阿妈，控制么新年要么是，他都非了病要么是的。你看两个钥匙阿妈车子，要么是就么他要么是。米里托面一挖几个要么是，长马真叫钱我是不？上街很多停车钱呢，零零出几多的。呀嘛是，阿妈哪里开始的啊？你要要有么的？你啥大人物停车呢？阿妈哪里要有个样子？你上街帮车的呢？
0: 俺哪儿对对，要有年卡些预备，讲不学人的。哪能呢？谁的妈这岁数点谁？其他些么些的人了，没得么的。他的肩膀给俺人多，从俺出不去给这点热钱的生意。现在你让了四个东啊，让俺出水皮给出不出啊？给这都是让爹用俺家孩子个啊。俺肩膀的真对，俺们两个还苦是吧？阿妈，你也谈不到干那个，就去死当去这事。你等去做当去这。
1: 肩膀给秘书说规矩，去俺家不叫你请嘛这。哼，俺们两个干买面还可以，你那开门多，开外面能俺俩推门的，是不对，你别存钱瞧，是吧？肩膀在那让你开门卡多。对俺们俩去到瞧嘛这。肩膀，你那边哪铺哪一？
0: 你来给肩膀点解说得不瞧人，俺们让婆婆过夜的我人，俺过夜的困难老爷爷，明年开边几顿去呢，养家这丫的可会开门的。上天这一呢，你替我给让你养家这个嘛人。哼，
1: 第二些是听嘛的，俺上完春节去，肩膀点点生不提神。
0: 让给开始上完春节是啊，春节的我有嘛事呗？我有用的开始姐姐要的什么有嘛事？
1: 年前呢，让给叔叔心就养活起切过的，去养我们到面对，叫个跟这几年两人傻傻有主人。哼，老王一般黑话，既然你给的，又要我救下，可是没记住修饰的，你要给他别弄下。
2: 让你念书去，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1: 중.
2: 친아 바브랄 녀비. 대단도 여러다 아래 다스 치시리. 아메 바브랄 가비 여비 신자. 친아 녀버다.
1: 수. 장가메. 다제너 괜히 로세나 유쇼.
2: 바브라 가르치유. 바바. 니 아메 배준 다그랍 채송아. 바브라 승거르스 팀도에.
1: 장야 부채 녀아. 내 주가시 배준 채업장과 용마시.
2: 이네 녀 배준 치기유. 쟤는 년 올 때제 아이킴자 차장을 쟤는 용면도 왜?
1: 야, 장기자들이 나와 줘버리 시켜놓면도 반송만송 가스래 아시버리 쓰고요래 아무면도 쓰고요래 내 장부치기요 아메의 장부치기요지 돈도 찍으면도 왜? 장녀야, 등기랑 계단제 장을 냉해시래야유 장 아무 로동 나온고
2: 가스요래 니 아무 로동스 바로 가스무도
1: 장 랭알 대마시다 바베 장시오
2: 上次罗文那些爸爸长大客厅对面多先睡了彭某白白曾有个执着的是个月日给着的红内一不着你还是完了他这张给爸爸抽了哪能生病跟着多可是执着我请你们下来送在爸爸那里干不赢住爸爸那个阿妈其他你们等着去你要出去点没听差点没有事你还是要
1: 장가메 다리 각색하는 거 로봇에서 내 야수 사이 이내 야수 슬럽 잠기 디양 야주야다 좋아요 마시 모랑게 나다 몰라리야 가제체네 펜도요 마지 하고 숨에
0: 문에 삼삼무죠 녀랑 체도 뇌동 디제체네 랑게 나다 직짐도 기조진 다가 영이 가르치지도 모랑이 영이 상황 갈도
3: 你也活不起去的。哥哥，新个月买着吧。用啊，陈香给你俺要一个东西。俺谈的明个了，第一个没，罗主意。既然你罗等个意，都说给罗舅。你新个月，要不都？哥哥新个月呢，你给你个真大喇叭热了。
0: 新个面呢，老舅。哦，你倒是新个月。最忙些呢，爹娘不约。谈的两个月，过足无疑。既然最近大个，这边面呢，俺俩团面这些啊，开始的，开始过着。不然这边开始过一次过着，养家这个也足够应急嘛是。最近大个，生活是。哈哈，用啊，先买吧。钱呢，钱的值吧。哟。
2: 慢着的，你先瞧。上俺妹妹是哪个女职员的母亲亲妹多，她那样让给婆婆可不讲。你们先吧，从小给对怕当姐，从容的不晓得。你让了嘛交钱呢？吃点龙姐请你要这边。
1: 让俺听说羡慕我，还是吃点龙姐，还是嘛交钱的？俺让老祖羡慕你当老师多哎。
2: 啥有他没的这看这人？
1: 年长
2: 听到阿姨啥给，全部的这差价让给阿姨，前几年呢联系有的，让阿妹也就是没那么难当的，让给你个人三百七千多。
1: 让叔叔收多，阿姨啥让给给阿姨，让个朋友意思，叔叔给你们吧，说话中的都有卡些有的，卡的，等到大到今年都有么多哎，开心嘛是，阿姨啥俺们都得挨大到钱哦。让给大到哎，卡的给这大到今年吧，你们俩准备吃烟的，让给准托不多啊，他那几个牛郎明天年这边的。 他的年年嘛不写，听过年就写了嘛，写不写？让人说不起，让俺妈来说不起。可这三批没的这可这人。 这是。

0: 다든지야 먹어 랑이 녀자든 송한이 녀도 민도 랑소수 겨우다 가가 집에 문도 쓰라 말베 지구차 하도 나 로버체비스 나 로버체비베 보마칼키제 나다 송게 구요 말베 제 니 란다 송게 구유 니 랑아님도 시게 줘서 아티 나자 뽀기기 차 주는 삼죠 뽀기기 랑이 서유다 구유교 대규 삼은 예제자 나 친해 제우리 도저 겨우 마시 미과제는 야민가 로기르다 내가 가린 스틸레 제우래 다시는 내 뜻이야 전주가 뒤도 같이 돼봐.
1: 방구 교랑 장이네. 나를 잡아 매매 기우 삼배 여자 장이.
0: 나는 아시오 제고 마시. 개나리 용지. 아시오 제배 하도 아.
1: 걔를 최소 장이시야.
0: 다른 게 아시오 송송이 동도에.
2: 제수 가준다. 괜히 도마도 거네 갑자기 없지. 양가시다 주고 말이. 아시오 비장 겹대니 김사나 된다면도.
0: 보물랑로 대비치. 바베랑 잡아 모도 매매 김사나 시고 마시. 내 김에 디데다. 양가 드시 마시.
1: 용진방.
0: 가르 소점님배.
2: 제수.
3: 金大成了老花钱的我学啥啥不是空给做了宁波大杨家这些出大银归钱的金大成了有年出大的家家能够有谁丁内丁内做钱帮给金大成了的金大多西大年的苏西阿基的 루치 씨가 다녀시야.
4: 진다게 디다샤게 제무고야게 탑시리 송기. 텐도 이베.
3: 디네 죽다게 김자 사브디 도시 단지 자신 해야시.
4: 진다게 디지고 니지 리 송기. 자신 렌차나.
3: 로하치니리
4: 디네 로 아프리카 팔람 모니에게 축다 체니르샤
5: 말롱가 게바 메요
2: 메요
5: 메요
2: 메요
6: 키라니가 오늘 지도를 교육민도 지도스 가래 저도선은 괜찮다. 항상지. 민이냐 뭐 저에게 오주는 덤지고리. 예전에 괜히 발을 저와게 했다면도.
0: 과중에 산례는 부모의 내로 망신기.
3: 계시든지 큰 신죠.
6: 네 몰라 산의 잠피.
3: 지가 산대 용제 운이 생유 취비. 만노 밤시라 이죠.
6: 아 수치가 생유매. 기니랑 시 찾아 주셔. 기라니가 소소마도 아 산도 유배.
3: 我三姐姐，莫拉么多要嘛哩？我们呢，写是吃着。我莫拉成绩，爸爸，我莫拉打个主意。
0: 喂，俺们还吃些啥子？
3: 今天俺们来还吃么子？萝卜子炒西扒鸡，羊肠不讨些。他的炒子给不起来多，葡萄酒牛么子？你来给俺们上醋皮的。
0: Listen，咱们啥用意？掏钱呐？哼，谁知中年不要让下？就算你这批能赚，可得小事难做多啊！就算你这批不住常规菜嘛是，等到就算你这批平那么宁波要是，可得小事难大事灵是。喂喂，玲玲，拍住哒，玲玲，俺让下下去。
7: 刘建邦，玉兰，俺要下去一遍。俺谈得了，明俺住院，俺妈年头都叫我老对不起。
8: 주저 랑게 아무다 어구무린 처리 집에 간 것이 독서 겹사비
3: 겹사
8: 제장 인내 군이 도구 집에 꼭 고향에 바로 있나
3: 제장 장게 멀었네 니 제조 세샤
8: 왜 가래 경라 그런 게 대자 유배 멍시도 교수단하다. 교수이다.
4: 링링.
7: 엄마. 엄마랑 같이 없이.
4: 나 콘주 롱게 깨봐. 라슈다 젠방러 아주 전향 소리 듣지. 자 구규라. 로가제 로망고 듣지 침부리데. 마찬 봉다 시시 듣지. 뭐랑 아 요규가 요민도. 나 롱랑가 요샤.
7: 뭐지? 고아리게 쉐게제 디아야케마다
3: 年他人工的能值得在俺们让你要九个用品，听我阿姨上年牛月子，吃两千我三不去。
4: 让肩膀松够贴着脚丫嘛这边。
3: 肩膀个人多不着来住下，松够下贴门头啊，咱们对起阿爹，用到钱门头。
0: 陈香，让给这忙活的人很热热，等给俺吃了呢，还是多接茶不这边。对的，今儿你带点那个钱么？钱值吧？有的。
3: 过年毕业脱单还有，过年进单还是的。
0: 俺人还比小，可穷哎！过年你们都有。
3: 永健吧，谈到年人那这最亲爱的，俺爷就是那户人。谈到让女儿别唱嘛，俺并且全部打。
0: 他往那街头走，你要是谁家用呗？
3: 俺觉得应该这家用呗，俺以前没送。吃东家还些几个，就来过过土买的生米。
0: 我有那十几个。
7: 妈，给什么吃？
4: 陈香。让给那么久的杨家这家院不这么多，让爹破楞这家院多个，你让你歇过，肩膀给过姑姑妈日，让给免得过了家年娘子七个妈日，还苦多个肩膀俺做上啷个做落日。
3: 做落让用啊，俺们两个心里有句妈日，他的牛肩膀七岁能多日，明了过我当就操给我的。
4: 明天让给肩膀了，哥哥当土马日，你俺孙女还活去？让给肩膀撇去当姐，让有你个宝都求大爹，这些老爷马日呗，可不宁不肯这马日。
0: 不打，你不打，陈香让给谁不许打？让他的作用姐，俺才要的，你们叫我昆仑老爷是呗？
3: 咦，俺昆仑老爷吃的赢，第一把个宝都得到老家去哎。而且我们啥咱不如追求，俺屋内过村没少，俺陈香也着去外拼命进大钱。可对伊呢，而且我们漂泊过也可以呢。
4: 你让去也想不着咱钱不是？让给肩膀大这个样个钱多，特别是有个资助当钱，岁岁婆们摊儿把灯给要嘛是？牛顿谈的婆们群聚起来，看给这新个嘛是？伊呢让给岁岁婆们生牛钱儿就，看着，看着不过得六岁几啊钱一百。陈香。阿吉克瑞说的对，强是听没讲讲呢，老阿听没讲起话去个哩。你克拉谢我，米森尿头马日啦，自动哎，尿从前啊要马日。
3: 看我瞧，他这个胖巴恰恰去，一年阿从今年上咋看起面，牛肩膀个年三就是马狗日啦，很多人。他的脸上我也凭你俺的那妈全有。
4: 陈香，瘸子
7: 妈，
4: 瘸子
7: 妈，
4: 瘸子
0: 妈，阿妈阿妈阿妈，龙马家，
7: 师傅，
0: 阿妈龙马家，
7: 有什么要调动的？
0: 妈，龙马家，龙马家，
7: 龙马家，龙马家，有什么要调动的？姐，
2: 爸爸，有什么要调动的？
0: 还是
2: 调动的？爸爸，
0: 陈香，陈香，今儿女婿，当年俺三阿妈弄羊肚鬼啊，俺大伯动的，俺让我看叫进不着，抓俺奶奶不要。
3: 看见了，打球的，
6: 打嘴巴没叫的。他这男子咋差不些？没说了，偷着钱，去你家去哟！
0: 他这伢们弄个几个还是的，陈香，叫他来老婆前面。
3: 哼，阿姨说，孙女让俺你们到地板落着。
6: 俺谈到老钱的用嘛的，
3: 咱可是有，当着咱爹给不是的乖。
0: 陈香，叫你女婿，阿姨说老家别来咱没钱吃不着，说说当不起住。
3: 那真是牛见吧？咱可是生不完，年薪嘛的三千，阿姨说让吃点老钱生不着。用啊！他这人说说当不起，说当明白。

0: 엄마.
1: 지민.
0: 엄마. 엄마 잘 친구해.
1: 엄마. 지민 리스.
0: 엄마.
1: 엄마 근저도.
2: 엄마. 엄마. 아이샤 심수. 내가 만들어 비.
3: 뉴든. 포머자래 야기지. 모게장라턴도 상아멍구치 셰야 대유
4: 몰라랑 교스타니 용도베 아더도 몰라랑 상아녀구유 몰랑아라니지만에 처음치처리
3: 장게 아마 친숭에 장게 아마 게스치슈 아마 가고시라 요시 레랍 요마시 교시 탈리뉴

0: 다니 다니 다니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요제에서 네 고창을 뺄샤 네 가주시네 요구미도 가리 가리 추천이 줘에 제 니주
1: 다들 과도 안매가려니 다음에 용치 그들 니입제 과대도 먼저 학교는 고무중
2: 창민 힘장직 미리 등도 쇼가 니직제 먼저 쇠제 마셰치 아차 대인게 등다대 싱그리베
0: 뭘 알켜도 쇠규어 말다
2: 쇠 맞춰야 가리이나 아차게 신야가 왕추여지
0: 문에 쇠티도 랑추쇼 리입시 이내 장대인게 깨고보다가 라시베 소스테 표시수 나들 랑게 장대인 쇠가 있다 나라니 참아용아
2: 괜찮라 키랑게 니마네가 좀 주뉴메 키랑 미잔디 미마지디

0: 用啊，当然请不恰差不哩，上个他切擦擦，阿妹今就切去。阿妈，你阿爸被人家拦住狗孙了，你阿弟把阿妈拉车个用，对对，我阿妈切不清嘛吧？
1: 범공 뒤인데 비게 남이야.

0: 바리 리우스가 좀 얘기해. 바로랑 잡으시네 임베. 장원마산에 망원사도 와. 아무튼이 로가체. 아무네 다른 사자체들이 로다를 돌아가셔야다. 조금에 같이 고용그래. 다들 바로랑 잡차가 좋은 스코어 봐. 아밀 도스스네 그래. 오늘이 망원사기. 아밀 도스다디 너무도. 다랑가 리우스 좀 용도 해. 황당이가 나를 보고 칸대요리. 바브랑 사장 민동부터 고야요 말이 기바제 오마 주주치 워리 시그이베 니에시에부터 고쳐주고 해 깨지시에다 용아 기린 바브랑 니네 근처에서 되어서 떼요
1: 二凤，让开些雨。
0: 爸爸哪里去嘛？现在让开是干了住的。
1: 呀，让开帮住呗啊！让开家用吧。二凤，俺家大妮去读药品。
0: 呀，家大妮去读哎，你听下些，我说明个住没？爸爸住嘛是啷个住没？开下住嘞，杨明娘去谁个住个呗？杨定没离个前面去住个呗。
1: 啊，这二凤让俺干嘛去的？俺领你媳妇女的。
2: 隔壁跨过去后啥，小伙子，姓宋哎。俺俩那些跨不进这门，所以呢，给对你跨不进不要嘛事。你也听说，俺家大妮子那相片。你是不拿很多囤大钱了？没几个月，落单啊，刚挨七岁过了。
1: 我有个月年的培育米的收入，培育米的，你辛苦月。上个星期嘛是，
2: 前的收入没，上个星期月。工程离奋斗啥？卡嘞。点点空日，离奋斗。俺老大牛个给没到些，然后的。 第几栋是呗？第廿几栋是？俺土姐，让了卡不算数。困住俺，扛着七百马刀，你困住扛着七百点米。 上游戏，上个你不过错当当么个？
1: 二凤，让学的，牛三跟他们很热心呢，他们咋的共同是不啊？一年阿家大年个共同是，看意思呢，阿家要考博，大学读学水咋是？没事呢。 谈到俺家拿钱面干点游戏，对于俺家个让人肯定是贵买，让个三不辛苦是不？谈到刚才退了，让个，
0: 这，让个先面辛苦，俺心里没痛不多。你要过去去，爸爸老是要我去给。

0: 랑게 고지랑 당제 많이 버리.
1: 영아. 쟤는 또 땡긴다.
0: 또 땡긴다.
1: 인다.
2: 총벌에게 지리 중합이죠. 지리 가다 멜리 다시베 님소다. 해결의 땡땡 순지 지리 중합이죠.
1: 행계 패쇼, 지리 최가 패쇼.
0: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0: Amma. Amma. Amma, I'm not done. I am the day. Ching has in the new year. Minga wanted in Conchella. See it in the can. Conchitos to Amna Sara.
1: The meme, so me.
0: That's so, yeah. The
1: Mamma's a rabbit, Johnny.
0: Oh, see, near Chinga, some of them touch. I'm not done. I am the
1: do it. Get it off shoot.
0: Yo, yo, Chen gets it. I said, Deda. Tendaji, I'm not the kiss you was some
1: shoot.
0: Tindestrated, twenty tand the chambachabra, pet to stay in a munichilla singlanja trolla joba. Chesang a resum duchen, girls chance gives you, Sandersi, a junior chevin, a charchiman singishba. In it and the chambalani Raja amido, that under hands and nagi, come winning with a kept you, sir.
2: Jin爷，那么，哦，上帝永接，我看不明白过了些呀，应该。妈嘞，听这话，我说阿姆兰大概有米的，听说阿姆兰属于那组的，甚至是属于你们人数多了，明个日照顾多啊，其实你们进屋内，那组全部查了，这些项目都在三个全球买差别呢，俺的村里对那么了，别的个人干嘛事呗？
0: ディレジャンゲカルト。ま、にむじしそな。ランダチュンレルカンブジョウマリスラブだ。あ、せ、たがじゃぼ。だて。あ、せ。アムラに、けしてんで、シェンケンザーシとは、あ、に、ディレクヌスメだ。にすな、うん、うん、な、うん。てだ。アムランチてだ。てだ。に、うん、にたがすちがチェビ。にたがすて、うん。
1: 가지미치유
0: 你他个是个大妹的，年轻阿姆拉了，爷爷在新这时期，大家用俺小儿给切我三句。给这切我意思，给这切我有那啥秘籍的，切我也没多。看不得咱们你们多个有那日，给这切我有那控制咱们老祖给当个月。嗯，阿妈，你懂这事的个？ Nyelash da kim duwa. Amna gisti jesh yegi yo mahta. Kangbu siya di, kanda shidu kiyan yo mahri. Nimji jori du, kub gubje kiyan meh wa. Dile tanda, kangbu di chunle jesh yo.
1: Yo!
0: Amma, amra na long ca la. Mashine tu yu ni amra di do ca da chu yi. Duda, na tanda na ne. Nye daga ma yo mi na, suli do a, suli do. Kangbu siya mudin jesh na, budin jie li imdu. Amrang sik da che ngamji ma do chugo le gyu ri thup si yo ma ri
1: gyu a gyu che
0: o se a se da har si yu
1: gyu ne ma kon sa go gyu mo go gyu se gyu si gyu
0: ne si go ye me da a gu shu se na ma de shin de chu gyu ri su su sa le ma che har sa gu da ta sa bo
3: a je la ni da si ten gi ke gyu si zhan xia a je la gyu me zu gu shu nan da
1: gyu me
4: 阿姐来，阿姐来，阿姐来，龙哥给吧，龙哥给吧。林林，亚娇，让给国家单位马多，今年谁能够多出些事啊？
3: 我这屋门里，阿姐那是没在那里下，偶然也聊，也啷么用？
4: 用啊，让休息，休息。
0: 라고 가게 시키면 돼.
4: 자신의 집 통화도가. 김수진 얘기 너무 되게 맞도. 부부상마 다 갈렸어.
0: 말 들이 많이 내다다이. 고 되면 다 농도 잘수도 다 샤보.
4: 자, 자야마 공출랑 같이 비.
0: 아.
4: 니라 씨 회장 뒤 자야지마 규모 채워다. 좀 전에 왜 내세나 린제 고유.
0: 손모리. 나지마 차오 가르쳐 내 자랑 주도란 치 아요. 머신내란 셰이다. 나 장태인 대 유배시고 자네 규모 치지 마시시. 그럼 주도 살아.

0: rāng kārchī gā yōng bā?
1: Ngā kārchī gā yōng bā sī. Tānta nye mā tō rāng tā gā yōng nye sū tō.
0: Ngā dēm tā gā yōng bē?
1: Yī, ngā rāng dēm tā gā yōng bī.
0: Rāng ngā dēm tā gā yōng xā, rāng ngā dēm tā nye yīn tū tā tā, tū tā.
1: Tī sū, tī sū jē.
0: Ngā cēng gā nī khu mēn tū rāng gā xīng gā yō bē.
1: 你们和你上去我马里，底下我还别提。阿拉娘多担心，舅妈他接着去。多久人？让多久人住？不会对了，俺妈被他喝了大姐，哈拉么是呢？让你阿妹别说起。很多年
0: 不提给个爸爸起个意思啊姐，你给这次机械不打个，让么给不起个预备？俺么给别么就俺。
1: 大有些，俺他的让大，可不就你还要没？
0: 你这里，
1: 当俺别提什么东西，江西巴士连马里，开始开米多，看他让爹们他们接的热钱了，他还对吧？先说哎，
0: 让个新个一百，天下年什么人家家钱得个，不过是他，全是成个米多。
1: 呸！所以这个人，让不过去立不得，接不住我。
0: 是不是下周都过？让吃不中，我印着。
1: 现在让个不会对了，你们体力难受，你阿姐去个医，可说许多情面是先对不对？
0: 不是的呢，龙是不是吃阿姐？我当的先吃个医呢。
1: 可是先医，得了你先，他在那空说让阿他不是先不先医？
0: 这个人，我让他不是年长么让他不是年幼这一让个人。
1: 老弟给那让个幺二三么年三六七一，他都幺二看多阿让去哒。
0: 建议拿落去了。
1: 用啊，年落去了不？
0: 年长
1: 零零三个几个，差我退下的六十个月钱，差我退下的年六十个，他都还有。年头大，差不多了，人家许多钱我有，我人家阿些钱也没多，现在开开了许多钱个门。大妮，干脆拿去肉这个么久点做，以前三个月呢，我呢过不去住起过去吧。
0: 시도에
1: 시도에 시야 가로래 가리스요 그래
0: 계속제 망을 낙부지 않아
1: 말 낙부자야 애 대기디 말 낙부자 가시다 소중하라매 하고 해요 마시
0: 이 말리게 만비다 않아
1: 명아 만비다야 애 니모 파만비든 그지
0: 장태 이게 가고 쓰는
1: 명아 가고 쓰세 명아 가리스 가고
0: 쓰세 계속제 민가를 알아
1: 다 계속 계속 나가 내수 대수 균시에서 개민도 랑하다 빠모 좀 탁해지 봐 둔다 신다 대수 갑디 니에 자쇼
0: 母林，我可准备找大姐，快点来救个人呢，让你们都别让死个人。

0: 长谷县俺长木是开面，看准俺爸爸差不多岁数，且长俺叔亲个舅亲嘛是，一年长听这人民多，马赛长米婆婆差不大，熊长不切，听他开了一年俺定居，他家爹爹年米大不大，农民都生计。牛建明，生意说着呢，说这边民都缺啥吃的，起码人家跟这几路装满着，说是咱们要些东。阿家了，建明的对人全部要人，建明说是装对钱，人家要人。米开始写呢，写着就叫人，一年四岁农民，说说三千毛钱的用过这边。他这人给俺若不毛钱呢，人家问这个困难的，肯定是拉不赢的。你要多少钱，妈赔不住。让路一层接待也开始，让我这前途也跌，你也把那监狱没虚狂了，让了刚才点不晓得有咱们这边，让他等俺吃两节药退罪了不得，去吃那三百克的血丝一碗，俺就点名了，通过理智切不是，让给新个一碗，让民警给他去偷是吧？
1: 局长，对的，俺可把点不用钱，吃完点钱开始，三十来钟哎，通通三十三点一碗，听人家叫人姐姐来个顿大面，给了个顿大衣。给了个同大喝水，我弟妹来哒，老喝心眼烟。喝水，他个人，我那姐呢，明年堂伙呢，出门多，我今年个心咋办了？害怕是啥好哩？三路当大太嘞，吞不起咱们多。马赛同大很热情呢，马上个下班没到，我最没事了，不要用马赛。我年怕了，准备去试试下面多。
2: 马大姐咪。今年你老忙不得这么多的事，谈到人家心里，今年你各组队的村民都，几个村民都死去呗，俺是那什么马好看嘞？
1: 叫人家马家屋子的，吃不准很这些辛苦些啊！你也别准很这些呢，明星大概夹些钱去过的。明上面啊，马家屋子个伙食的，每礼拜呗，找些吃啥不是的？俺谈到说说，那些些些点多，
2: 人工什么的，夹些两百给几的，让米卡带好多，米卡是要搞多少嘛事？让米卡带长呢？其他的那么些不吃喝的，没事呢。唐妈让给丁美丽你们都抓下的，看来你自动有啥事，这么的，让给米卡做个什么炸药么子？丁美丽恰巧呢，他是，没让军药子，将来想叫他这人，因那老蒙古的给，看来你们都带着，跟这些鬼们，让什么塞不进去了不？
1: 那天我丁美丽打银包带下钱多，没蒙古普通弹药子，因那他的俺三路药物是等级，可是你这的，俺得给个错是这么多呢。年纪的可下球了啊！然后上场打，错外界界，撞南打，地球都预测不了。东野打，矿这么多，特别没病呢。那你不得劲，可下球了啊！
2: 杰米，让俺对的，俺看看他们送钱不？是吧？让给谁啊？给，让哥哥送了的。我真想你们多点对，那我用牛肉是吧？上个时候给洗个腿没腿的，黄林的你们多点对，洗个腿不开药嘛是？车长，俺是独步娘队买账，卡卡钱币，卡卡听我送钱不是？一年谈到俺卡多，金山银是金山车上去买吧，车下银是车下我车去买吧，搿不是俺什么可以？弟弟爱张玲玲的卡卡钱买呢，之前谈到俺几箱钱都有给你，是吧？没事呢。上大顶美丽的那组筹码是，看来你那么多，这话以为你要这么大出息啊？看看亲爱的，眼前呢，让三娘不许动，对不起了。
1: 局长，你也就站在这，谁也不打扰不闲的，统统让俺听出先见。叫人家，你去是顶美丽的看看前面呢，听一个男的了，胸襟提着上去，吸毒呀？
2: 听说马刚文字的一个男的，七个男子，顶美丽个八百天不讲是，马是呗？可是今年看看前面的，男长了胸肌天也趴下，男长了是花钱也得要马是？
1: 局长，你军队内叫上了，一场其他球员，一零年生命来对不起了，年年在动来。叫人家那么着了，开车子去。
2: 顶年那么着嘛是，俺娘最那么着是。从不是年的，那么着什么么当的可怕当着。没事呢，人家可怕就不是俺们三元的，那么着的你们来就有怎么的呗。
1: 请叫人听听，当了听不听？
2: 가르스 요래. 다슴다 정제 인스 유베.
1: 네 저랑 자고 셔죠. 랑 로고 체체 사지디 린즈 고스메. 네 다다 한교 띵미리다 가가 체지 유. 타나 띵미리게 nga ma ga wo de ge le ne de de tie me yi ne. nga chu ne hen ji de de qian qing me.
2: 상아 세브슈다. 칠 가버치 수이베. 랑게 수셀 북스자 가가지 있으면 여지 시도에. 아. 시모도 가가지 할지도 운세 측면 쓰르베. 자이너 다춘주 말다. 고세 김네 여버지 카바 장무지다.
1: 맞죠라 세상 주게야. 랑은 정구 삼보 거의 있어도 나래 정구 삼보 거의.
2: 다전 가르스 그래. 나 정구 삼보 거의 없자. 랑 정구 삼바 균식도에 아.
1: 간다저라 가르세네. 제만에 예 왕제제도 미시마종 탁준이라 대외 왕지기제 교도 모두 탁준이
2: 용아 용아 용아 잘라 닝도도 전랑 아슈다 잘로 같이 탁준이배 아
1: 니디고 수지리 셈에 은이 가가 되제 두수도 신수 나다다 가가 지즈라 하유 당시 중대 삼등매
2: 자 중대 삼등 말 봐 내 삼당으로 제오 중대디 나 양자시 규리 중수 서비스 지지도 아메가주 사간 틀레 서비스 지지도 장게 야든 제제 나 교체 되스기요 말베 아 전샤 용제 승접자 미상매 응에 전샤 자는 의야 신기지 다능 아무랑 좋아나 리데 능미도 자소수 동에 마요 약치도 디네 탑치 인이나지 딜레 장게 나 지접제 세상 딱다지
1: 주죠 단도 저랑 셰브도 수수수비 욕을 말베야 중재 님 같이 있네 네 수교 말베 네 라서 고친 되지 이네 사실 야든 제 터시 말베
2: Zhi, Jemin Rangge Xeb Tak Zhi, Nong Zhu Dian Zhu, Ngare Shuob Zhi. Yong A, Yong A, Rang Khar Chin Du Ne Chi, Ngan Xi Sun Khar Chung Ne Rang Da Zhuwa Yo Ma Zhi.
1: Yeh, Zhu Zhu, Nian Mar Da, Nian Xeba Nian Da, Zhu Zhu.

0: 주쇼. 탄토쇼랑 그 셰브도 수수수비 욕을 말이야. 중전 님 같은 이네. 네 순교 말이야. 네 다시 호신 되지. 이네 사실 해야 된대. 특시 말이야.
1: 지. 재미랑 게 셰브 다시. 노주 된조. 나래 쇼 없지. 용아. 용아, 자 같이 뛰어내지. 나 시수 가르쳐 내 상다 좋아요, 마시.
0: 예. 주죠. 니는 모르다. 니 셰바 니다. 주죠.

0: 김사 맡아 없지요, 용도에.
1: 영아, 간단히 해봐라. 광릉둔주 총가선 조여지. 띠문제 잘 개입을 시키기. 제명러, 네바라면 소소 가게 명부디. 세부신을 조이. 당한 조인다.
0: 영아.

0: 오야 동시 동시 동시 오야 낭다미도 동시 아 오야 낭다미도 낭다미도 오야 겹쳐가 겹쳐가 오야 요아 겹쳐 들어
1: 蓉蓉 蓉蓉 蓉蓉 染满这大姐 蓉蓉 蓉蓉 蓉蓉
0: 마티다 이게 개별 가르도아
1: 아지랑 한입에구려 蓉蓉 미신다다 좀뒤서주지
0: 좀뒤서와 가르오래아 민수숙大姐 강배주업자시도
1: 이내 蓉蓉탄다 안주 春래다 찬스게주여지 로지니 钱도 가만용지
0: 수春래다 찬스게구인수도아 탄다 春래다 저하령마다
1: 저하명컨제스 차세 강보시다 고든 체사.
0: 디 차세 강보르베 아. 디 랑게 규모 고든 체부르보. 황다 니게 탄더 촌레 시그인스 카심네 샤무소. 더 롱롱 초다 남아 줘야로 거기 마스로치.
1: 나 촌레 생아 중이.
0: 촌레 생아 중이 나치.
1: 시히 대인의 분노부. 뒤수 딘제 리네 장탄도 대게 쇼스 뉘에 대제.
2: 나 레오메 바 칸다 두스 대규 마르베.
1: 让你 喊 过去哎，腾吉让蓉蓉，莫只嘴巴就那没吃清松啊！
2: 卡里，
1: 卡里卡里斯，红蓉蓉，明星大大卡拉斯阿青，总得了清松，卡里松着啊！明天我多少算钱不着吧？不，我那钱的上海就当没人，你不知道。其实让二位听我先别解释做开林，听到了客源呢，让他的莫只大看不我卡里光顾要人。
2: 今年谈的，谈的让我打，我肩膀给欠嘛林子，可你给看不得姐姐，我让你老远些玩的，但今嘛让可真瞧着啊，让全部的这恰差不着，两个人两个面，恰恰意思恰下面，但谈的干扰的，明显大概吃轻松啊，对的，让全部的这恰差不着，可是才。
3: 这算嘛？你还说不说话辛苦？
1: 啊，
3: 你若看些吃些，你就把说不说话辛苦。
2: 到底？可不应当。
3: 小，俺都热死哒。啊，姑舅，给咱锅里撇下。你让我等嘛吧。呀，俺都热死哒。
2: 啊，姑舅，给咱屋内锅里撇下。俺今天热天呐。
3: 俺老是用那爹爹家烤肉呗，后面俺家家吃。

0: 라니 세두 내 버거에 대면도 카바에 대면도 상마 기신샤 타는 애출에 기신샤 로딩이 잡아라 기나 저 고마 됐으므로나 내 기나 저 다수 비죠
1: 나 그래 김장 좀 저 상마 쇼기 더 있는 잡아 쇼기 가르쳐 내니 봐 가르쳐 내니 봐
2: 다니엘 마 되어 다지
3: 아브랑 내가 주신 팡 쇼기 드레 신에 여름에
1: 이랑나 양가 지야 미티 마 제베 지샤 디리랑 돌로 개가 마 용부치 마랑 아니 또 왜 심주 낭산 심부 코니기 아주 고마 디 근처 심에 체르주네 용유
0: 상양도유 도제소니르바 카리메크르
1: 샤민제바
2: 되다지
1: 그러자보
2: 마도에시
4: 낭창자 침부터 되고니 아직 건들 주여나
5: 건들 주교
6: 너
5: 띵마 친구 입에

0: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림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임바라치
1: Tsengkundu, Digyu Nangdu, Mejin Shik Shorwe, Logyu Bakba, Mangda Shik Tsiri Tep. Men Shorkin La Degib, Lohze Shik La Tobachu. Men Suyun Lung Bukabwe Kara, Jiglaner Gene, Langor Kaka. Kyushi La Shorjo Chima Sumter, Wana Kyushi Gendi Sula Yuetam. Dendienji Men Chimu Kyushi Lidene, Lohlam Gyurwe, Men Gyun Chung Shibbe, Men Zichin Bukhi Gyu.

0: 메스윙게 샤콘 곰티시 고디 남규이나 치아 요마리 디네 종 체조 마리 다이네 게시 메쇼웨 네즈주나 답디 메쇼 고야다 자다 타주 지구다 만주 남신 두주 강조 제제 고디 체도 제제 메쇼 모데디 디네 야당구시 니네 다다 코다지기 메쇼 샤동 고메 나르리아 지게게 모데지 카갑다 디야 응외레게 남신 마동다 바로 보토 요마리 디야 노즈직시 팀간에 디 겐디 자자 주체그리스제브리 티참부리 디미 팀간에 교두 리스 나리아 므레리아 겐디 덴베시브피 치드 팀진 청고된제 지다 런진게 네르이나 므레리아 차답 칸데스 주미소 토남 마충웨 네르리아 청고된어시 덴데스 중나 레디 디트리아 고근근 뉴브지 총제 레디 디 중줄 피제 도주 치드게 뉴바 케지지 통시
1: 러셀 다 렌제기 이내레 세브킨송아 다 팅산 총결의 총세 카사카라 민망부지게 아니 로규 박바 배주 동거 다 이내레 로규 박바기 치중의 시제 대야 쯔제 치중 나죠 만주 랑게 떠바 따르제 박바 충중의 쯔제 체외의 록제잖아 인가 침보 유배 맞제 직제나 팀기 겐지 이내레 치르고야기 인가 유배디 아니 신도 나로스 주주님 오야 스몰 렌제 다제는 팅디디 제시점 다가시기 렌제네 대외 마음의 팀룩이 시제 진도 유나 주리 진디기 팀룩 주시 주제 현도 나로나 렌제 주된 자고 제스 제요
2: 你好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 汉语广播
3: 你看铁线是那些样子 现在你进行选秀分钟间站 地板根据学习

0: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투수 시타민도
1: 같이 이거 되래.
2: 응. 응. 야고

0: 짧게 창문 소개했어.
1: 옥팀질라 상마기에고 뒤 갈래 도스도가 잔도 배준 세제 하막 뉴슈디 상마 대장아 깨기 상마 네세바뉴 아
0: 정경 계속 대다
1: 막다 죽지브리 계속 태우고 뛰네 퇴근지 카체비나 소설 속에 나 로토구리
0: 언제 카체야 여주베 야소 어서 겨구쳐 신내 죽지수
2: 정경 랑우니 겨구쳐 띵톱 초소
0: 정경 라오스두베 도스다두 대당대큐 데미도 라스 토우주베
1: 난다 연마리 도스네 라스 토구리 저 난제 겨구쳐
3: 신내 대토우소
1: 아고모야게 탄도 내수체도 심수 제거해 진마다 주로
2: 얼구다 생겨 이랑게 나도다 남녀 카체니에 입에서 치기
3: 말로리스나 아직도 더 도우지 정기라 아직도 누구네베
1: 네 시에비바 나 남사인 그이 나도 탄도 도우지다
3: 가수가 어려가 네 쉽지 시에죠 제가 아직 누구이다
1: 你这节是不叫啊你把这节是不用不用你用啊等一下你上马跌下啊我要投诉他在那边哎哎来吧地可是前年有些个女婿

0: 바도 너의 위에서 쉐비
1: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락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왕 千日祖敦啦 지송수왕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드마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궁기쿨유 장다균평치바 쪼내쿨궁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꿀마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让我们鼓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